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흥겨움이 물씬 풍기는 노래로 또 하나의 즐거운 주말밤을 맞이해봅니다. 한결 더 완연해진 봄 기운에 고향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대자연을 호흡하며 산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맘때쯤이면 아름답게 피어난 고향의 모습에 마음이 아련해질 텐데요. 오늘의 요청 하마당에서는 5월의 따뜻한 고향의 봄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두만강 연가를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늘 따뜻한 어머니 품과도 같습니다. 절절절 흘러가는 시냇물은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어머니의 향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희망을 싣고 꿈을 이뤄갑니다. 흥령강성 오상시 고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순애 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5월 10일 모친절은 마침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늦게나마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여 노래 내 고향 그 품에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몸은 타향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향의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김기찬 씨는 모든 학업을 마치고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잠시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혈육을 주제로 하는 미니 영화를 찍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고향에서 꼭 그 소망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동시에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서봄 집으로 갑시다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놈이 지나마며 댄들이 맞고 좀 낫는가 싶대.
2: 어째 또 이래요? 야, 이거 뭐 놓지 날래 약 먹여.
3: 야, 금방 먹었는데 또 먹으란다.
2: 아께 거는 감기약이고 이거 영양제라. 자, 자.
3: 고맙습니다.
2: 고맙기. 한 집씩 걷기를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3: 한 집씩이. 영감,
2: 야,
3: 이제는 내 시주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옵소. 지금 아들 며느리 아버지를 찾느라고 나다이 나 깬디기렘도.
2: 예? 너긴 놓치더라. 그런 근심 걱정해라.
3: 야, 기라도.
2: 내 이제 놓치야. 젓가락 세수 시켜놓고 갈게.
3: 야, 일 없었구만. 내 절로 천천히 해도 되겠구만.
2: 아하, 이 놓치 모른다. 기라도 내 절로 놓치는 곱게 치자 해주고 미식가루 먹는 거지 보고 가야 내 시름은 놓치. 아이고야. 어, 어째 또 아파? 어디, 아이, 아이, 어디 아파? 야, 어? 아이고, 화장실을 가기 싶은 가기 싶다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부끄러울 때도 지났겠는데.
3: 야, 지금이야 다르제 그만들.
2: 다르긴 무슨 게 다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자, 요 다리 올려놓고. 자, 조금만 참소, 야. 제가 가요. 조금만 참소, 야. 야.
4: 여보쇼.
5: 야, 차 탔소.
4: 어, 빨리 오셔.
5: 어디요, 어디?
4: 저기 보쇼. 저기 애심경로이라는 간판이 맞지 않고?
5: 야, 맞소. 예. 이모, 그래 파출소에서 확실히 딱 이 경로원에서 와, 아버지 비슷한 사람 봤다고 했지.
4: 야, 맞단데 그러니까.
5: 와, 기설도 오라지는데 이러다 아버지를 우리 정말 잊어버리면 어찌어.
4: 빨리 가 찾아보기쇼.
5: 야,
4: 아, 이거 보쇼.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이경로원에 모셔왔지 할까?
5: 아버지 그럼 치매 살짜다가 온 게 아닌가?
4: 야, 치매는 무슨 치매입니까? 혹시 무슨 비밀 활동하느라고 여기 온 게 아닌가?
5: 비밀 활동 같은 소리를 그때 빨리 따라오라.
4: 이거 뭐야? 이게 내 작년에 아버지를 사준 모세 맞지 않을까?
5: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4: 예?
5: 이게 여자 수호야요.
2: 시원하겠구만.
3: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2: 이제 그런 소리 할 얘기 없다 이제. 야,
3: 영감.
2: 야,
3: 이전 이렇게 분간지 맞고 귀신 다 됐는데 뭐에 좋아서 그렇게 자꾸 찾아오매 이름도.
2: 이놈이 이게 정말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뭐이 뭐이 해도 우리 놈이 최고란 대기라.
3: 뭐지?
2: 이거 봐. 자.
3: 이거 이게 뭐야?
2: 이거
3: 뭐야?
2: 이거 뭐 놓지? 네, 어쩌다 예향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놓지? 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내 이 가슴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오. 그 불쌍한 거야. 내 손으로 따따선 죽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여 보냈어도 내 이렇게까진 허망하지 않았을게요.
3: 어째 아이 그렇겠음도.
2: 그러길래야 내 이번에는 정말 죽이든 미숫가리든 내 노신을 슬큰 더 먹이겠소.
3: 아이고.
2: 그러니까야 절대 말리지 말라.
3: 예.
2: 자, 이번 아하.
3: 아. 막
5: 어째? 어째?
3: 뜨거워라.
5: 잡아서
3: 식은 다음 내 천천히 먹게 하소구만.
5: 야, 그럼 식은 다음에 천천히 먹소. 야, 가만 있자. 뜨거워. 여기 뭐 묻었다.
3: 무슨게?
5: 여기. 아, 이거만 넣었지. 자, 그럼 이 사탕 먹소. 이 사탕이 몽글몽글한 게야. 넣지 먹긴 딱 좋다.
3: 오야, 여기 무슨 사탕 몽글몽글한 게 요리 맛있어.
5: 맛있어?
3: 영감도 한난난 뜹사.
5: 맛있다.
3: 맛있어.
5: 두부이 저렇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 우리 아서 소리들 날 멀었어.
4: 예, 멀어도 한참 멀었어.
1: 야, 요놈이 세월이란 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째 두성도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가.
3: 요놈의 나이는 싫다는데도 공짜라고 기어이 먹으라고 하구만. 예.
1: 이거 뭐 넣지. 예. 우리 거서 더도 말구냐. 거서 딱 10년만 젊었어도 얼마 좋겠어.
3: 야, 딱 5년만 젊어도 얼마 좋겠습니다.
1: 이거 뭐 넣지. 이 나이라는 창고는 어째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아이드는가?
3: 이거 이거 이거 아이 그래, 영감 나 도둑질을 마치게 되면 영감이 어찌자고 그랜두?
1: 어찌자고 그래겠어?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연애란 걸 해보자 그래지.
5: 이거 뭐 놓지?
3: 아유 세상.
1: 내 우리 놓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야 매 술독에 퍼져있을 때 놓지 와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지 않고 뭐여.
3: 그게 벌써 3년 전이구만.
1: 야,
3: 3년 전에 우리 재혼해가지고 영감 집에 처음 들어가. 영감도 좋았지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어찌 그렇게 싹싹하고 인정스러워

0: 놓치는 훌쩍 데려가는 바람에 내 정말 이 한쪽 어깨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
1: 내사 이 두 어깨 다 뚝 쳐졌었지만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그저 혜니사마 한국권은 수석이 였었구만.
0: 야.
1: 아, 그런데 글쎄, 아이, 그때 마침 비자 떨어져가지고 이 아들이 돈 벌러 가야 되겠는데 내 때문에 못 간다니까 이 가슴이 엉그러지 어떻게 하겠었는데. 그래서 내 거저 결심하고 거저 우겠다짐 해가지고 야들 밀어서 한국 보냈었구만. 그래 이래서 실물 싹 놓고 내 경로를 왔잖도.
0: 잘했어 잘했어.
1: 쓰구만.
0: 가들도야 놓친이 이렇게 집에 두고 가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게요.
1: 가는 날 아침까지 나를 붙들고 펑펑 울다 갔었구만. 가들을 그렇게 보내고 경로원에 왔어. 이제는 누기도 나를 들이받아 해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용감이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용 졌었구만.
0: 야.
1: 10년 남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알던 우리 영감. 내 그 영감이 시조 잘한 덕분에 이런 보고 받지 않는가 싶었구만. 이거 길에다가도 이 다리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부재 없는 게 이거 날래 죽어 샀었지 또 이렇게도 생각하구만.
0: 야 이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야. 절대 근심하지 마. 내 이제요 내 이제요.
1: 네.
0: 야
1: 우리 집이 다른데 내라는 게 뭐인가 내라는 게 뭐인가
0: 내라는 게 뭐인가고 내 누구요 내 바로야 노치 영감. 내일 이 경로에 와서 노친한테야 세수도 시켜주고 약도 먹여주고 걷는 연습까지 시켜주겠다.
1: 이봄서 걷는 연습
0: 야
1: 매일
0: 야
1: 꼭
0: 야 이거 뭐 놓지?
1: 예.
0: 그 의사 선생님 말씀했죠. 어, 좀 말도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제야 예. 걷는 연습만 하게 되게 되면 된다.
1: 이거 봐서.
0: 야,
1: 내 정말 걸을 수 있을까?
0: 이 친구.
1: 있을까? 영감.
0: 야,
1: 사는 게 어째 이리 좋았음도.
0: 이거 놓지. 난 다른 욕심이 없어. 너도 말고야 내가 서 죽을 때까지 놓지 내 옆에서 나를 딱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1: 어째 이리 섭섭하야 암드.
0: 야
1: 영감이 그렇게 먼저 가겠대. 내 죽은 다음에 누구 내 옆을 지켜주겠습니다. 어째 이리서
0: 아구야 이제 봐봐 그것도 그렇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딱 죽잔 말이오.
1: 그래 개없어.
0: 열 자식이 하나 악천만 못하다고야. 그래.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에이다. 그래도 우린들 그들한테니야 영감이 좋고
1: 맞습니다.
0: 노치 좋단 말이오. 서로 잔들도 긁어주고 말동무도 되고 그 신식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 대화도 되고
1: 소통도 쉽고.
0: 아, 이 노치 이제 볼까 이게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
1: 영감.
0: 야
1: 젊은이들을 시조 받는 것보다도 영감이 이렇게 내게 돼 있으니까 어쩐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전전하구만.
0: 그래 쟁구 음악에 배울게 있어.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일이라. 이봐 놓지.
1: 예.
0: 우리야 예. 서로 마주보면서
1: 예.
0: 우리 같이
1: 예.
0: 천천히 늙어가기요.
1: 예. 같이 천천히 늙기 있어.
0: 야, 너
2: 아버지, 야,
1: 어째래?
2: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3: 이 철부지 며느리도 용서해 주시오.
0: 야, 아들이 용서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

0: 아버지, 내 자식으로 생겨서 부모 심정을 미처리 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1: 우리 일찍 노인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2: 아니다 아니다, 야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네. 날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다 이 늙은 게 주책이 없어서.
1: 아닙니다.
3: 아이구만 아이구만. 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거 내 영감은 내 룰을 기치했을 것만 여고 봤네.
2: 야, 이 놓치 무슨 소리야. 놓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야 아들아, 내가 원래 어찌나 했는데다가 전화 쳐주자고 했는데 여기 와 보이. 이 놓치 글쎄 불질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 산다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미안하다.
4: 아이, 미안할 게 없습니다. 어? 노인들 한 알도 미안한 게 없습니다. 예.
1: 다 우리 드아난 탓입니다.
2: 예, 예. 며느리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 며느리 같은 사람은야 대낮에 촛불을 켜고 대내도 못 찾는다.
3: 야, 딸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1: 나는 오늘에 알았습니다. 부모님 공대로 살아가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제때 해결해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2: 아이고 아버지.
0: 아버지.
2: 이야,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 저는 얘 아들로서 아버지 이런 비밀 활동을 경결히 지지한다.
1: 며느리도 이런 비밀 활동 경결히 지지한다.
2: 예.
3: 야, 부끄러워 이거 어찌겠니.
4: 야,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60이 정치라고 70이 중년인데 연애하기도 한창 좋은 때입니다.
1: 무척 연애를 하면 더 예뻐지고 건강해진답니다.
4: 옳습니다.

0: 이젠 예, 김대원 수석도 다 끝마쳤습니다. 예. 아무 걱정도 마시오. 아버지, 이젠 집으로 갑시다.
1: 사장님!

0: 아들아, 예. 네 오늘이 이번 오티 우리 집으로 가기요. 집으로 갑시다.
1: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형제, 남녀 간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 이웃 역시 인연이라고 볼 때 살아가면서 인연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림혜경 씨는 철없는 젊은 시절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고향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늘 고맙다고 하면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래 노랑물 분홍물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고향, 정든 타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향은 늘 외롭고 낯선 곳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그곳에 인문 풍토에 정리되면 잊지 못할 추억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연계시에서 살고 있는 왕수연 씨는 인심 좋은 연변 친구들 덕분에 타향인 연변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무사히 보냈고 이제 최종 논문 답변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고향인 사천성 성도시에서 잠깐의 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신 선생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에는 네, 향기님, 1호팬님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저와 향기님만 네,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또 두 분이 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출석 체크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이 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한순간도 같은 때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다 해서 마음대로 떨쳐내 버릴 수도, 또한 가장 만족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게 아무리 붙잡아 두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고통스럽고 만족하는 순간들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참 고맙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주춤거리지 말고 나답게 하루하루 소중히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책에선가 이런 업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기 싶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도 네, 라디오 앞에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것은 내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는 건 재미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체제 속에서 사업하는 건 저의 성격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의 또 이런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 또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방황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 힘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에 사는 게 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돼서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사는 게 다 그래. 크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또한 불행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지 나쁠 것도 특별히 좋을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흔들린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흔들리면 반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나무가 비바람에 많이 흔들리면서 자라다 보니까 껍질도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좋고 나쁨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으로 최선인 것 같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니어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란 작품을 네, 선택을 했는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리미화. 저번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꽤 가깝게 지냈던 그녀를 보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아이들 덜어 놀이터에 가 놀라고 하고 조용하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창 열을 올려 수다를 떠는데 동료의 세 살 난 딸아이가 달려와 재미없다면서 집에 가자고 칭얼거렸다. 동료는 엄마가 이모랑 얘기

네가 채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싫어 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조금 큰 우리 아이를 불러와 혹시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동료의 아이가 그네를 타고 싶었는데 빈자리가 생기지 않아 비위가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이가 상심이 큰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 나는 동료를 보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며 자리를 치우려 들었다. 그런데 동료가 나와는 달리 참으로 침착하게 나왔다. 알겠어. 엄마는 내가 그네를 못 타서 기분이 상한 걸 알겠어. 그런데 엄마도 분명히 말했잖아.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엄마도 너의 존경과 이해가 필요해. 동료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아이는 그 자리에 드러누우며 발버둥을 쳤다. 곁에서 보고 있던 나는 어린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을 종료해보려고 얼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주섬주섬 짐가방을 챙겨줬다. 괜찮아요. 가더라도 우리의 얘기를 끝내고 가겠어요. 어른이 말할 때 말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이도 알아야 해요. 동료는 한쪽 눈을 끔뻑이며 잠옷 엄숙한 어투로 말했다. 그래도 땅에서 뒹구는 아이가 걱정돼 보았더니 글쎄 어린 것이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우리 두 어른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아이의 깜찍한 행동에 웃음이 나왔으나 그 상황에서 웃으면 어른으로서의 위엄이 무너질까 봐 꾹 참았다. 얘기를 마치고 동료가 집에 돌아간 후 무사히 들어갔는지 걱정돼 문자를 해보니 동료는 모녀 사이가 아직은 애틋하다는 농담을 보내왔다. 요즘 젊은 세대는 확실히 부모 세대보다 개성이 뚜렷하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한 반응만 봐도 그렇다. 만약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난주와 같은 상황에 맞대온다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진다. 아마 노인들은 아이가 말하자마자 곧 들어줬을 것이다. 이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천성적으로 성군의 울음소리와 애교에 면역력이 없다. 아이가 울거나 배시시 웃어주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도 기꺼이 만족해 주려고 하니 말이다. 우리 시부모님만 봐도 이러하다. 간혹 회식이 있는 날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데 시댁에 가면 아이는 풀어놓은 망아지가 된다. 이튿날 아침 일찍 등교하기 위해 평소에는 9시 전에 꼭 취침을 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만 가면 이런 교정은 일체 무시하려고 든다. 집에서는 잠들기 전에 사탕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서는 이불 안에서까지도 양손에 사탕 봉지를 쥐고 있다. 은근슬쩍 남편을 시켜 시부모님께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말라고 귀띔해도 노인들은 별로 들어주지 않으신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다면서 말이다. 아이는 자신의 어리광을 무한정 받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탄복으로 여겼다.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 이유 중 하나가 어른이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울음과 애교로 어른의 한계를 알아보고 어른은 아이의 반응을 지나치게 해석해 육아의 난제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는 것이 아이의 천성이다. 그러니

즐거우면 깔깔 웃으며 뛰놀고 슬프면 작은 일에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나는 동

눈을 감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똑똑한 육아를 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우리 집 둘째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나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려 했다. 둘째여서인지 여하튼 나에게 많이 집착했다. 하루는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는데 내가 화장을 할 때부터 아이가 옆에서 뱅뱅 돌면서 칭얼거렸다. 내가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니 아이는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슬프게 울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우는데 친구를 만나자고 나가려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다가와 내 바지를 잡고 우는 아이의 손을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떼고서 품에 덥석 앉더니 얼른 나가라고 눈짓하고는 안방으로 씽 하고 들어갔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시 돌아져 집에 갈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주춤거리는 그때 딩동 하고 문자 메시지 소리가 났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이었다. 영상을 클릭해보니 글쎄 아까 울며불며 하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빠랑 같이 블록을 쌓아올리며 놀고 있었다. 좀 전에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른은 아이의 감정을 리성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느라 갈대처럼 흔들렸던 좀 전의 내가 단호했던 남편의 태도 앞에서 더없이 못나 보였다. 남편에게 어떻게 달랬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문을 닫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배시시 웃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한테는 슬픔, 기쁨,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는데 연약한 내가 아이의 감정에 순종해 버릇을 고쳐준다며 한 소리를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간 후 나는 아이의 교육을 둘러싸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평소 말문이 무거운 남편이 그땐 침을 튕기며 육아 정보를 마구 쏟아냈다. 남편은 아이는 우리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다면서 아이가 우는 건 아직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서라고 하며 아이의 변화무쌍한 감정 기복 앞에서 어른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낮에 내가 그런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부모가 태도를 명확히 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아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던가. 주위를 살펴봐도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안정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어디가나 늘 환영받는 존재다. 남편의 충고는 나에게 어른의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네, 금방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라는 작품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많이 공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네, 아이도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육아의 길 조금 더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이런 글을 함께 듣다 보면 그때 추억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육아 정보를 많이 학습하면서 더 좋은 어린 아이로 키우길 네,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는데요. 왁스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왁스의 노래 엄마의 일기 듣고 왔는데요.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박소호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노래가 듣기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가창력이 넘치는 왁스 가수가 불러서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왁스의 노래가 사실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도 왁스의 아줌마란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유미화님께서 아주 짧은 서정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여유로운 것 같아서 유미화 작가님의 나의 길을 네, 잠깐 즉흥으로 랑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더라도 나만의 길을 간다. 긴 세월 뜻임없이 여행을 하노라면 정령코 꽃이 만발한 탄탄대로 나지리.

네, 금방 유미화님께서 우린 여성 클럽 이책 그룹에 공유해 주신 짧은 시 나의 길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났네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우리 가족분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 혹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확 깨버릴 경우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차 바퀴의 탄생이 바로 발상이 가져다 준 대죠.

네, 마차 바퀴는 맨 처음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너무 쉽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쿠션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쇠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 고무를 깔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넓고 긴 길바닥에 고무를 까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큰 비용과 노동력이 소모됐죠.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꿔 보면 어떨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단단한 쇠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적합하지 않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거무석에 바람을 넣은 다이얼을 개발해냈습니다. 순식간에 거무 길바닥과 쇠바퀴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출신의 수의사이자 덜럽 밸브의 창시자인 존 보이드 덜럽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해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확 떨쳐버리는 열린 마음. 네, 우리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종편 소설 장백한 푸른 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가는 대로 걷다 보니 공원에 다다랐다. 엄마네 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습지 공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자주 와보지 못했다. 아버지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진선이도 알고 있었다. 마음의 여유 때문일 터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인지 공원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잎이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처럼 단풍이 줄지어 서 있는 숲 너머로 은행나무가 울고 갈 만큼 노란 락엽송들이 그 어여쁨을 뽐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단풍들의 향연으로 눈이 부시는 계절이다. 진선은 락엽들을 끌어모아 하트를 만들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어서는 남편에게 보냈다. 남편에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

상황에 하트를 보내고 싶냐? 예전 같았으면 나도 사랑해 하고 하트를 날렸을 남편이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꽈배기처럼 베베 꼬여있는 남편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런 남편이 야속할 대신 진선이는 미안하기만 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제발 부탁이다. 나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갈려져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효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좀 생각해줘. 바보처럼 언니한테 리용만 당하지 말고. 당신한테 나는 뭔데?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이란 걸 해보며 살자. 당신 바보가 아니잖아. 지금도 당신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줘서도 당신 느끼지 못한다면 나도 방법이 없어. 나도 너는 바보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 것 같아.

성전을 하려고 보낸 하트인데 방전이 되는 느낌이었다. 진선이는 옆에 있는 벤치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낙엽 한 장이 커트에 내려앉는다. 진선은 그 낙엽을 주워들었다. 아름답게 불태웠던 생을 거스란히 내려놓는 중이다. 다시 붉게 타는 단풍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슬픔이 몰려왔다. 문득 진선이는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진선이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뜻밖의 진선이에게로 온 단풍잎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듯했다. 간직하고 싶어져서 셜드백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남편의 책이었다. 그것은 남편이 화가 나서 미처 챙겨가지 못한 책이었다. 책벌레였던 남편은 특히 우주 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좋아했다. 그 책도 진선이를 데리러 오면서 갖고 온 것이다. 남편이 그만 꼭지가 돌아보려 가는 바람에 미처 책을 챙기지 못했다. 그 책이 마치 남편의 분신인 것 같아 여직 그 책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진선이는 낙엽을 책갈피에 끼워 넣으려고 책장을 넘겼다. 그러던 진선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진선이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장의 커다란 사진이었다. 진선이의 눈이 점점 커졌다. 진선이의 눈초리 끝에 걸려있는 것은 끝없는 우주 속에 보일락말락한 하나의 파란 점이었다.

1990년 2월 14일 버이저 1호가 16km 떨어진 명왕성 근처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 진선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진선이는 더욱 무섭게 푸른 점을 쏘아보았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오만했던 것은 아닐까? 저보다 더 적나라하게 인간을 비춰줄 거울은 없다. 급기야 진선은 컥하고 먹을 꺾으며 어열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경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졸음 운전, 죽음을 향한 질주입니다. 졸음 쉼터,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졸음 운전, 영혼이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경고 문구는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는 밤길 운전자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졸음 운전과 분노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듯이 분노도 잠깐을 참지 못해서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땐 1에서 100가지를 세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그래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저언하는데요. 네, 분노는 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독초도 잡초도 아닌 향기로운 한송이 꽃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0: 叫巧生鱼化龙。
1: 안전운전은생명을지켜주는마지노선입니다안전거리를유지하고신호를준수하는작은실천이당신과타인의생명을지킬수있습니다과속은곧위험입니다특히학교주변에서는더조심해야합니다아이들이언제어디서나타날지모릅니다운전중휴대전화를사용해서는절대안됩니다정신을파는순간사고발생위험이커집니다졸음운전피로운전음주운전도금물입니다속도를줄이고규칙을지키는그순간우리는함께안전한도로를만듭니다당신의안전운전이모두의안전을지킵니다안전운전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중도 방람회는 개방을 확대하고 심층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일제 막을 내린 제10회 중도 방람회에서 바이어들은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함께 발전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방람회 실버 경제 전시 구역은 과학 기술을 활용해 가정, 지역 사회, 사회의 3단계 양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실경으로 구현했으며 생태 건강 휴양의 황금 브랜드로 고객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거 단거리 체류 여행과 달리 남방의 많은 성들이 여름철 용강 체류 의향을 보였습니다. 중경의 오로 회사가 이번 중도 방담회에 선보인 새로운 액정 터치 스크린은 음성 제어, 의료용 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접목해 마취 시간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으며 북방 지역의 흔한 심뇌혈관 수술을 위해 더욱 세밀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동북아 허브의 지리적 우위, 충분한 다양한 자원 요소 및 개방의 정책적 혜택은 용강의 선천적 우위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석 같은 효과는 국내 많은 바이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많은 국제 전시 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용강 특산물에 대해 이미 전문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제 전시 구역에서 미얀마가 국보급 보석 그림을 가져왔고 벨라루스의 리넨이 다시금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아시안 국가들은 정교한 농업 및 식품 가공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이들 기업은 중로 방담회라는 다리를 통해 상생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에는 또 특별히 향항 오문 대만 지역 전시구역을 설치해 고급 소비재와 특색 문화 아이템 제품을 전시해 개방적인 용강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습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담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담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담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도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도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도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도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

협력의 선도 지역이자 시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에는 국내 성, 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곽가곤 외교부 대변인은 일전 개최된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중로 양국이 인적 교류 편의화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중로 간 인적 교류의 지속적 편의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상업,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및 방문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체류할 경우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에 처음으로 중국농업기술협회 흑룡강과학기술소농장 전시관이 전시됐습니다. 아성, 오이, 상지, 베리류, 괄, 오상벼, 이안, 사탕무, 이안, 사자, 백거위 등이 과학기술소농장에 전시됐습니다. 이들은 농업과학기술서비스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한지농업특색화 길목에서 산학연의 심층적인 융합 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성 오이 과학기술 선농장은 동북농업대학과 협력해 한지 오이 8개 품종을 육성하고 오이 씨가루, 오일 팩 등 7개 가공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상지 베리류 과일 선농장은 이신무의 자원보존원을 조성해 100여 점의 유전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표준화 재배 기술로 무당 800에서 1000원의 소득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오상벼 소농장은 정밀질소 12와 증향재배기술로 비료 20% 절감, 10% 증산을 달성했으며 이안사탕무 소형농장은 종자개량과 지능형 재배기술로 무당 0.5톤 증산과 당도 안정화를 실현했습니다. 성과학기술협회 장형월 과장은 향후 과학기술 소형농장의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추진해 현대농업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를 맞아 남방항공 흑룡강 지사 승객실부는 일부 항공편에서 구름 위에서의 즐거운 음악, 무형문화재 전승, 할빈상담회와 함께를 주제로 한 특별 테마 기내 행사를 잇따라 펼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조족의 민요 가령활, 동북 민악 등 우리의 무형문화재 음악을 만 메터 상공의 기내에서 선보이며 상담회 참석 손님과 방방곡곡 손님들에게 몰입형 공중 청각 문화 여행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C702형 무게차가 조립 라인을 성공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중국 중차그룹 유한회사 GTR 차량회사는 중국 국가철도그룹 1차 입찰 물량인 2,400대의 C702형 무게차 생산 임무를 완수해 예정 납품 일정보다 한 달 반이나 앞당겨 납품했습니다. 회사는 제품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초기부터 연간 생산 계획과 결부시켜 과학적인 생산 조직 방안을 내왔습니다. 아울러 기술 준비, 물자 구매, 핵심 부품 조달 등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최적화 배치를 진행하고 전력 제한 시간대, 부품 공급 주기, 설비 가동 상태, 연계 가공 진행 상황 및 생산 조직 등 다차원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정적인 생산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는 대성 통곡하였다. 그는 자기의 행실을 뉘우쳐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발견되지 말아야 할 일이 드러나서 자기들의 행복이 파탄된 것이 괴로웠다. 자기들이 갈라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욕도 참고 견딜 것 같았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왕간지에게 굴종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었다. 왕간지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나서 옥이 막힌다는 듯이 말했다.
1: 이 더러운 것들! 가풍을 더럽혔으니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니나!
2: 아이고, 주인님, 용서하십시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님.
0: 왕간지는 낯색을 흐리고 말하였다.
1: 장세,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너도 알지? 내가 눈 감아준다 해도 팔로군 간부들이 아는 날에는 목을 자르지 않으면 생대상이야!
2: 아이고, 저기.
0: 행리 어머니는 울기만 하였다. 왕장쇠는 계속 액을 복걸하였다. 왕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1: 좋다. 너희들 같이 더러운 것들을 만나서 내나 똑같기는구나. 나는 머리가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당신, 사람이란 양심이 있어야 해. 이후부터 넌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돼.
2: 예.
0: 그는 또 아내를 쏘아보며 말했다.
1: 너도 여하튼 나와 살기 싫고 나도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소문을 내서는 안 돼. 다야 별일 없지만 너희들은 목숨이 붙어있지 못해.
0: 그들은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왕장쇠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반신반의하며 은인을 향해 모리를 조아렸다.

0: 이튿날 아침 왕장쇠는 천장을 찾아가 통행증을 떼었다. 그는 덕순 아바이에게 주인의 분부로 서산마을 행리 고문의 집에 물건을 가져다 주러 간다고 말하였다. 서산마을은 외놈들의 거점인 도수에서 5, 6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점심때다. 행리가 선생들이 수업할 때 쓰는 교단에 올라서서 두 손을 휘저으며 노래를 지휘하고 있었다. 아래에는 누대기 옷을 걸친 아이들이 앉아서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꼬부랑 달 같은 행리의 가늘고 긴 보들잎 눈썹 밑에는 어머니를 꼭 닮은 귀엽고도 예쁘장한 가는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끄러움을 하여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그는 얄팍한 입술을 나풀거리며 누구보다도 더 쟁쟁한 음방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덕강이는 맨 앞줄 책상 옆에 서서 얼빠진 사람처럼 행리의 동작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오늘같이 예쁘고 귀여움을 자아내는 행리를 보지 못하였다.
1: 단장, 이젠 이 노래 다 부를 줄 알았어. 됐지?
0: 노래가 끝나자 행리는 덕강이에게 물었다. 덕강은 아동단 단장이었다. 덕강이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자기를 쳐다보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2: 됐어. 오늘은 이만 끝내고 내일 또 새 노래 배우자.
3: 단장, 나는 할 말 있어. 말해도 이롭니?
0: 다닥다닥 기운 누대기를 걸친 아이 쇼헤이가 일어나서 벌분 소리로 물어보았다.
3: 무슨 일이야? 말해봐.
0: 덕강이가 대답하였다. 그 아이는 어쩐지 불안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몇몇 아이가 그를 향해 눈을 끔뻑거리며 어서 말하라고 고무해 주는 것을 보고 나서야 꺽꺽거리며 입을 열었다.
3: 난 말을 잘 못해. 바로 행리가.
0: 그 애는 말을 뚝 끊었다. 덕강이는 행리 말이 나오자 속이 꿈틀하여 조급히 재촉하였다.
3: 빨리 말해. 왜 그만둬?
4: 난 공부를 못해서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른다만 행리는 매국노집 아이니까 아동단원이 될 수 없어.
0: 그 애는 말을 마치자 급히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들은 법석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옳다는 아이도 있고 틀린다는 아이도 있었다. 행리는 창피스럽고 괴로웠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덕강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덕강이는 몹시 당황했다. 그는 괴롭고도 분하였다. 그는 행리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애를 나무랄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한동안 북적거리고 나자 덕강이는 조용하라고 말했다.
3: 방금 쇼헤가 한 말도 까닭이 있어. 우리는 매국노 집 사람을 받지 않아. 그러나 행리네 집은 왕유일놈의 집과 달라. 강동진은 항이라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돈 있으면 돈 내고 힘 있으면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어. 행리 아버지도 많은 물건을 바치지 않았니. 행리도 매우 열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노래도 가르쳐주는데 왜 아동단원이 될 수 없어?
0: 이렇게 되자 그 애도 할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단장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덕강이는 마음이 괴로웠다. 행리도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어찌하여 덕강이와 행리, 출신이 근본 다른 이 두 아이가 이렇듯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는 간단치 않은 곡절이 깃들어 있었다. 15살 나는 덕강이는 곧 고등소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덕강이가 처음 학교에 다닐 때에는 집이 가난한 탓으로 벽돌장으로 석판을 대신하고 겁도를 주워 석필로 썼다. 이 천진한 아이는 옷도 호술하고 학용품도 남만 못하여 늘 아이들에게 비웃음과 업심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 그저 어머니를 찾아와 울고 불고 땅에 뒹굴며 꼭 다른 아이들과 같은 물건을 내라고 띠질하였다. 아버지는 화만 나면 그를 때리려 하였으나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눈물 콧물을 씻어주고 몸에

0: 우리는 가난하지 않니. 그저 엄마 말을 듣고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이야.
1: 근면한 어머니는 가진 힘을 기울여 아들을 갖추어 입혔다. 헌 옷이라도 아들 몸에 꼭 맞고 깨끗하게 해입히고 시집올 때 입고 온 푸른 줄무늬가 건너간 낡은 겹조거리의 안천으로 아들의 책가방을 만들었다.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새 것은 아니었지만 솜씨 있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곱게 만들어서 아들은 눈물을 닦고 학교에 갔다.

어머니의 이 모든 성품은 아들에게로 옮겨져 갔다. 차차 덕강이는 다시는 어머니와 울고 불며 떼질 쓰지 않았으며 그 무엇이 없어도 어머니 보고 졸라대지 않았다. 그도 가난과 고생을 참고 견딜 줄 알았으며 때로는 어머니를 위안할 줄도 알았다. 그의 애어린 마음속에도 우리는 가난하다는 흔적이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타고난 승벽으로 하여 그는 남에게 쉽사리 굽어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늘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 부잣집의 도련님들을 때려주었다. 이러하여 그는 선생에게 적지 않은 편달을 받았으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일은 없었다. 선생은 두치 너비에 반치 두께나 되는 구리태를 씌운 매로 그의 작은 손과 엉댕이 종아리를 후려 갈겨서 손은 빵처럼 부어오르고 엉댕이와 다리에는 시퍼렇게 몽이 들었다. 선생은 학생이 빌고 들어야 손을 멈춘다. 그러나 덕강이는 입을 꼭 다물고 눈썹을 찌푸리며 주먹 같은 눈물로 볼을 적시면서도 참고 견디었다. 선생은 너무 지치거나 매가 끊어져야 손을 떼었다. 덕강이는 언제나 매 맞은 일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매 맞은 일을 집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온포를 놓았다. 언젠가 그는 너무 맞아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통통 부었다. 이것을 안 어머니는 가슴이 불로 지지는 듯 아파나서 아들을 끌어안고 온 밤을 울었다. 덕강이는 커갈수록 어른스러웠고 곧잘 격분하였다. 그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도 배웠다. 기회를 보아 피는 피로 주먹은 주먹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덕강이는 부모들의 말을 언제나 가슴속 깊이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아들이 자는 사랑방에 와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이따금 이런 전경이 펼쳐졌다. 아들은 품에 등잔을 안고 손에 책을 든 채 잠이 들었다. 때로는 눈썹이 불에 끄순다. 아들은 놀라서 깨어나 다시 공부에 열중하다가 또 잠이 들어버린다. 어머니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등잔을 훅 불어 끄고는 들고 나간다. 그는 아들을 깨워 옷을 벗고 자라고 할 엄두를 못 냈었다. 아들은 깨어나기만 하면 다시 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공부하였기 때문에 매번 학기 말 시험에 덕강이는 전 학급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혔다. 그는 부자집

0: 질투와 꼴린 눈총을 받으며 상품을 받아안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보였다. 4학년이 올라와서 덕강이는 우연히 행리와 한 책상에 앉게 되었다. 이에 그는 몹시 불쾌하였다. 그는 행리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다. 심지어 행리가 아무 뜻도 없이 그를 향해 방긋하여도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반발심을 품었다. 그는 행리가 알짜배기 점요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리는 그가 퍽 묵뚝뚝하게 구는 것도 아랑곳 않고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천진하고 명랑하게 덕강이와 가까이 하였으며 다정하게 대하였다. 덕강이에게 붓과 목이 떨어지면 제 것을 주고 풀기 어려운 산수 문제와 쓰기 바쁜 세 글자들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처음 덕강이는 점요정이 자기를 매수하려 한다고 여기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차츰 그는 자기의 판단에 의혹을 품게 되었다. 시험 칠 때 행리는 한 번도 그에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행리는 덕강이가 평소에 선생한테 매를 맞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에는 몹시 동정하였으며 때로는 앞에 나서 두둔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덕강이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 언제나 경계심을 품고 아무 때나 닥칠 수 있는 모욕을 가령 그것이 눈꼽만한 것이라도 맞받아 때릴 차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날이 가고 달이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었다. 덕강이의 경계심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깡그리 사그라져 버렸다. 그는 행리가 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가 청을 들어 그와 같이 복습도 하였다. 하지만 한 번도 행리네 집에는 가지 않았다. 행리는 다른 부잣집 애들과 달리 참 좋았지만 그의 집과 집사람들은 알짜 부자 냄새가 풍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행리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1: 가자, 덕강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2: 아니, 난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
1: 가자,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0: 행리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팔을 당기며 그를 집으로 끌고 갔다.

건강이 생각과는 달리 행디 어머니는 매우 상냥하였다. 모순꾼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아주 친절하게 그를 대하여주고 기어이 붙들어 밥까지 먹여 보냈다. 드라마 숨바귀꽃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흥겨움이 물씬 풍기는 노래로 또 하나의 즐거운 주말밤을 맞이해봅니다. 한결 더 완연해진 봄 기운에 고향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대자연을 호흡하며 산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맘때쯤이면 아름답게 피어난 고향의 모습에 마음이 아련해질 텐데요.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5월의 따뜻한 고향의 봄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두만강 연가를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늘 따뜻한 어머니 품과도 같습니다. 절절절 흘러가는 시냇물은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어머니의 향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희망을 싣고 꿈을 이뤄갑니다. 흥령강성 오상시 고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순애 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5월 10일 모친절은 마침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늦게나마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여 노래 내 고향 그 품에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몸은 타향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향의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김기차 씨는 모든 학업을 마치고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잠시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혈육을 주제로 하는 미니 영화를 찍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고향에서 꼭 그 소망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동시에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서봄 집으로 갑시다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노치 지나마며 댄들이 맞고 좀 낫는가 싶대. 어째 또 이래요? 야, 이거 뭐 놓지 날래 약을 먹여.
2: 야, 금방 먹었는데 또 먹으란다.
1: 아께 거는 감기약이고 이거 영양제라. 자, 자.
2: 고맙습니다.
1: 고맙기. 한 집씩 걷기래.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2: 한 집씩이. 영감,
1: 야,
2: 이제는 내시 죽고 말하고 빨리 집으로 가 합소. 지금 아들 며느리 아버지를 찾느라고 나다.

0: 되겠구만.
1: 이 노치 모른다. 그래도 내 손으로 노치는 곱게 치사해주고 미식가루 먹는 거지. 보고 가야 내 씨름은 노치. 아이고야. 어? 어째? 또 아파? 어디 아파? 야? 어? 아이고 화장실 가기 싶으면 가기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부끄러울 때도 지났겠는데.
0: 야 지금이야 다르제구먼.
1: 다르긴 무슨 게 다르고.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천천히 자 요 다리 올려놓고 자 조금만 참소. 야 제가 가요. 조금만 참소. 야 야
2: 여보쇼.
3: 야 차 샀어.
2: 빨리 오셔.
3: 어디요 어디.
2: 저기 보쇼. 저기 애심경로이라는 간판이 맞지 않고?
3: 야 맞소. 예. 이모 그래 파출소에서 확실히 딱 이 경로원에서 와 아버지 비슷한 사람 봤다고 했지.
2: 야 맞단데 그러니까.
3: 와, 기설도 오라지는데 이러다 아버지를 우리 정말 잊어버리면 어찌어.
2: 빨리 가 찾아보기셔. 야, 야. 아 이거 보셔.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이 경로원에 모셔왔지 않을까?
3: 아버지 그럼 치매 살짜다가 온 게 아닌가?
2: 야 치매는 무슨 치매입니까? 혹시 무슨 비밀 활동하느라고 여기 온 게 아닌가?
1: 비밀 활동 같은 소리를 그때 빨리 따라오라.
2: 이거야. 이게 내 작년에 아버지를 사준 모자 맞지입니까?
3: 어이보.
2: 예?
3: 이게 여자 수호야요.
1: 시원하겠구만.
0: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1: 이제 그런 소리 할 얘기 없다 이제. 야
0: 영감.
1: 야
0: 이전 이렇게 분까지 맞고 귀신이 다 됐는데 뭐에 좋아서 그렇게 자꾸 찾아오매 이름도.
1: 이노치 이게 정말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우리 노치 최고란 대기라.
0: 못했다.
1: 이거 봐. 자.
0: 이게 뭔지 모르겠어.
1: 이거 봐 노치. 네 어쩌다 예향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노치 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내 이 가슴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오. 그 불쌍한 거야 내 손으로 따따선 죽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여 보냈어도 내 이렇게까진 허망하지 않았을게요.
0: 어째 아이 그렇겠음도.
1: 그러길래야 내 이번에는 정말 죽이든 미숫가리든 내 노치는 슬픈 더 먹이겠소.
0: 아이고.
1: 그러니까야 절대 말리지 말라.
0: 예.
1: 자 이봐 아하.
0: 막
1: 어째 어째
0: 뜨거워라
1: 따가봐서
0: 식은 다음 내 천천히 먹겠었구만.
1: 야 그럼 식은 다음에 천천히 먹소. 야 가만 있다.
0: 뜨거워.
1: 여기 뭐 묻었다.
0: 무슨게
1: 여기
0: 아우치.
1: 아이고 뭐 넣었지. 자 그럼 이 사탕 먹소. 이 사탕이 몽글몽글한 게야 넣지 먹긴 딱 좋다.
0: 오야 여기 무슨 사탕 몽글몽글한 게 요리 맛있음.
1: 맛있어?
0: 영감도 한난난 뜹스.
1: 맛있다.
0: 맛있어.
4: 두분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주 서리들 날 멀었어.
2: 예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1: 야, 요놈이 세월이란 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째 두성도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가.
0: 요놈의 나이는 싫다는데도 공짜라고 기어이 먹으라고 하고 마예.
1: 이거 뭐 놓지.
0: 예.
1: 우리 거서 더도 말구냐. 거서 딱 10년만 젊었어도 얼마 좋겠어.
0: 야, 딱 5년만 젊어도 얼마 좋겠음도.
1: 이거 뭐 놓지. 이 나이라는 창고는 어째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아이드는가.
0: 이거 아이 그래 영감 나 도둑질을 마치게 되면 영감이 어찌자고 그랜두.
1: 어찌자고 그래겠어.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연애란 걸 해보자 그래지. 이거 뭐 놓지.
0: 아유 세상.
1: 네.

0: 우린 어째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야. 매일 술독에 퍼져있을 때 너지 와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지 않고 뭐여.
1: 그게 벌써 3년 전이구만.
0: 야,
1: 3년 전에 우리 재혼해가지고 영감집에 처음 들어가. 영감도 좋았지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어찜 그렇게 싹싹하고 인정스럽던지. 내 거저 눈치를 볼까봐 내 옆에 뱅뱅 돌며 오마이 오마이 하며 도와주젠데. 내 이 풍마에 맞았어도 내 무실에 그 좋은 집에서 나왔겠음도.
0: 그러다가 너지 덜커덩 중풍이 걸려서 내 그렇게 집을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너지 아들이 와서 너지는 훌쩍 데려가는 바람에 내 정말 이 한쪽 어깨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
1: 내 사이 두 어깨 다 뚝 쳐졌었지만 집을 돌아간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그저 혜니사마 한국권은 수석이 였었구만.
0: 야.
1: 아, 그런데 글쎄, 아이, 그때 마침 비자 떨어져가지고 이 아들이 돈 벌러 가야 되겠는데 내 때문에 못 간다니까 이 가슴이 엉그러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 거저 결심하고 거저 우겠다짐 해가지고 이 아들 밀어서 한국 보냈었구만. 그래 이래서 실물 싹 놓고 내 경로를 왔잖도.
0: 잘했어 잘했어. 가들도야 노친이 이렇게 집에 두고 가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게요.
1: 가는 날 아침까지 나를 붙들고 펑펑 울다 갔었구만. 가들을 그렇게 보내고 경로원에 왔어. 이제는 누기도 나를 들이받아 해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영감이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영 졌었구만.
0: 야.
1: 10년 남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알던 우리 영감. 내 그 영감이 시조 잘한 덕분에 이런 보고 받지않는가 싶었구만. 이거 길에다가도 이 다리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부재 없는 게 이거 날래 죽어 샀으지 또 이렇게도 생각하구만.
0: 야 이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야. 절대 근심하지 마. 내 이제요 내 이제요.
1: 네.
0: 야
1: 우리 집이 다른데 내라는 게 뭐인가 내라는 게 뭐인가
0: 내라는 게 뭐인가고 내 누구요. 내 바로야 노치 영감. 매일 이 경로에 와서 노친한테야 세수도 시켜주고 약도 먹여주고 걷는 연습까지 시켜주겠다.
1: 이봅서 걷는 연습.
0: 야
1: 매일
0: 야
1: 꼭
0: 야 이거 봐 노치.
1: 예.
0: 그 의사 선생님 말씀했죠. 어 좀 말도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제야 걷는 연습만 하게 되게 되면 된다.

0: 꽃이 내 옆에서 나를 딱 지켜봤었으면 좋겠어.
1: 어째 이리 섭섭하야 암드?
0: 야?
1: 영감이 그렇게 먼저 가겠대. 내 죽은 다음에 누구 내 옆을 지켜주겠습니다. 어째 이리 섭섭.
0: 아구야, 이제 봐봐, 그것도 그렇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딱 죽잔 말이오.
1: 그래, 개없어.
0: 열 자식이 하나 악천만 못하다고야. 그래.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에이다. 그래도 우린들 그들한테니야 영감이 좋고
1: 맞습니다.
0: 노치 좋단 말이오.
1: 그래,
0: 서로 잔들도 긁어주고 말동무도 되고 그 신식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야 대화도 되고
1: 소통도 쉽고.
0: 아, 이 노치 이제 볼까? 이게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
1: 영감.
0: 야,
1: 젊은이들을 시조 받는 것보다도 영감이 이렇게 내게 돼 있으니까 어쩐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든하다구만.
0: 그래, 쟁고. 음악에 배울 게 있어.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일이라. 이봐, 노치.
1: 예.
0: 우리야, 예. 서로 마주보면서,
1: 예.
0: 우리 같이,
1: 예.
0: 천천히 늙어가기요.
1: 예. 같이 천천히 늙기입소.
0: 야, 노치.
2: 아버지! 야! 어째래라.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3: 이 철부지 며느리도 용서해 주시오.
0: 야, 아들이 용서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2: 아버지, 내 자식으로 생겨서 부모 심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3: 우리 일찍 노인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니다, 아니다. 야,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네. 날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다 이 늙은 게 수책이 없어서.
3: 아닙니다.
1: 아이구만, 아이구만. 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영감한테 룰을 끼쳤을구만, 여보 봤네.
0: 야, 이 노치 무슨 소리야? 노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야, 아들아, 내가 원래 어찌나 했는데다가 전화 쳐주자고 했는데, 여기 와보, 이 노치 글쎄 불질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 산다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미안하다.
2: 아, 미안할 게 없습니다. 어? 노인들 한 알도 미안한 게 없습니다. 예. 예,
3: 다 우리 드아난 탓입니다.
0: 예, 예, 예. 며느리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 며느리 같은 사람은야 대낮에 촛불을 켜고 대내도 못 찾는다.
1: 야, 딸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3: 나는 오늘에 알았습니다. 부모님 공대로 살아가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제때 해결해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0: 아이고.
2: 아버지.
0: 어.
2: 아버지. 이야,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0: 어.
2: 아버지, 저는 얘 아들로서 아버지 이런 비밀 활동을 경결히 지지한다.
3: 며느리도 이런 비밀 활동 경결히 지지한다.
2: 예.
1: 야, 부끄러워, 이거 어찌겠니?
2: 야,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60이 청춘이라고 70이 중년인데 연애하기도 한창 좋은 때입니다.
3: 그럼 연애를 하면 더 예뻐지고 건강해진답니다.
2: 옳습니다.

0: 이젠 예, 김대원 수석도 다 끝마쳤습니다. 예. 어? 아무 걱정도 마시오. 아버지, 이젠 집으로 갑시다.
1: 짜잔! 어머니, 집으로 가기쇼.

0: 가수야.
1: 예.
0: 네 언니. 이번 어찌 우리 집으로 가기요. 집으로 갑시다.
2: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형제, 남녀간의 만남.

남. 그리고 친구와 이웃 역시 인연이라고 볼 때 살아가면서 인연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림혜경 씨는 철없는 젊은 시절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고향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늘 고맙다고 하면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래 노랑물 분홍물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고향, 정든 타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향은 늘 외롭고 낯선 곳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그곳에 인문 풍토에 정리되면 잊지 못할 추억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연길시에서 살고 있는 왕수연 씨는 인심 좋은 연변 친구들 덕분에 타향인 연변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무사히 보냈고 이제 최종 논문 답변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고향인 사천성 성도시에서 잠깐의 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신 선생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석 달 동안의 좋은 시절을 우리는 삼춘 가절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고향의 대자연을 만끽해 보시고 타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름다운 고향의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따스한 고향의 품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 삼춘 가절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표현은 현대적인 문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래된 속담 중 하나로 인간관계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대개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또는 공적 공간에서의 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것이 불경스럽거나 집안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예의였고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은 사회적 체면을 망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공공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가정과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경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공의 공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속담을 풀어보며 그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고대 중요한 단백질원 중 하나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식사로 사용했으나 물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음식 준비 방식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구이 형태로 먹을 때 특히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대문 앞에서 이를 구워 먹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상 대문 앞에서 큰 불을 피우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부주의를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불쾌함을 초래하거나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바로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즉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공의 예절이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동이 핵심적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그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방출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부족을 나타내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편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그 순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본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에서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속담의 교훈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 상대방과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이때 사회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0: 결국 사회적 고립이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짓고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불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속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예절과 상호 존중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배려, 예를 들어 SNS에서 부정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과 여건을 고려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예의,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 그 행동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려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 속담은 그 자체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더욱 풍요롭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 그것은 곧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도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며 결국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은 배려와 자기 성찰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키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랙커피는 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체제로 기분을 올리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가 가져다주는 정서적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커피는 카페인을 주요 성분으로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은 뇌 자극을 통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블랙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개선되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며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또한 블랙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손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블랙커피는 기분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은 대체로 체내에서 알코올 분해를 거쳐간에 부담을 주고 과음 시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블랙커피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화학 물질을 통해 기분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블랙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 불안감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블랙커피를 마시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격한 기분 변화 없이 꾸준히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또한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자극하여 더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증가는 업무나 공부, 심지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정신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어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분을 전환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반응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잘 마신다라는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그 향을 맡으며 여유를 느끼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랙커피는 지나친 단맛이나 인공적인 향료가 포함되지 않아 자연스럽고 순수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감각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주며 이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의 고유한 쓴맛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경험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실 때처럼 사회적 분위기나 알코올로 인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블랙커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커피는 개인적인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기분을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는 대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커피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술 대신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은

남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 대신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블랙커피는 카페인을 통해 기분을 높여주는 동시에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블랙커피를 통한 기분 전환은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기분을 전환하거나 에너지를 회복하려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커피와 같은 음료 외에도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영양소와 성분들이 뇌의 화학적 반응을 조절하고 에너지와 기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특히 이 지방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이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연어, 고등어, 전거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또한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에도 오메가3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기분이 개선되고 뇌 기능이 활발히 유지되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통해 생성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직접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며 특정 식품들이 이 아미노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 칠면조 고기, 달고기, 두부, 치즈 등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바나나와 같은 과일도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자연적으로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도 풍부해 세로토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 기분이 좋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계의 기능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정신적인 피로와 우울감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신체의 염증을 촉진하여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다크 초콜릿에도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또한 녹채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 스트레스, 수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뇌의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검은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기분을 올리는 데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계의 기능이 개선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분 전환에 있어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탈수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집중력 저하 및 기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신체의 모든 생리적 과정에 필수적이며 뇌의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분을 올리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다양한 식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트립토판, 비타민 B군, 항산화 성분,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기분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단지 특정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루틴과 습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 모여 기분을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기분을 전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활발해지면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자연적인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에서 15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신체적인 피로도 덜하고 정신적으로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은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게 도와주며 기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기분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분을 전환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전에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수면을 준비하는 루틴을 만들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실천하기 좋습니다. 심호흡 또한 기분 전환에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478 호흡법은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고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입으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후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를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호흡을 자주 실천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분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기분을 더 처지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 정도 적어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좋은 점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기분을 올리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 맑은 환경, 그리고 자연적인 소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야외 활동이나 공원 산책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숲속 걷기나 바다 근처 산책은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정신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거나 간단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을 전환하고 처진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블랙커피나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루틴과 습관들이 기분 전환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동, 수면, 명상, 감사일기, 자연과의 교감, 사회적 관계 등은 기분을 꾸준히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세상도 사람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그렇지만 실수와 실패의 기억이 쌓여 망설이고 있는 별이에겐 차근차근 마음의 준비를 돕고 도전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길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나의

네, 김지호의 마음을 알려주는 마음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사람은 쉽게 개조되지 않습니다. 네, 타고난 재능과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켜보고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소울메이트는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를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주는 조력자입니다.

0: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게스트 최덕희 씨와 또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도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덕희입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우리나라 절강성의 아름다운 도시 영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파는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영파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먼저 영파가 그럼 어떤 도시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영파는 절강성 동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상해에서 남쪽으로 약 280km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데요. 8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영파는 당초 때부터 해상기단의 길의 출발점으로 유명했고 현재는 현대적인 항구 도시로 발전하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영파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 영파의 자연 환경은 어떤가요?
1: 네, 영파는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연중 온화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또한 동해와 접해 있어 해안선이 아름답고 주변에는 산과 호수, 섬 등 다양한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특히 영파는 도시 속에서도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0: 네, 그렇다면 영파에서 꼭 방문해야 할 자연관광지는 어떤 곳을 꼽을 수 있을까요?
1: 네, 먼저는 그 동전호를 추천합니다. 동전호는 영파의 명승지 중 하나인데 영파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호수는 동남쪽으로 푸른 산을 배경으로 하고 서북쪽으로는 평원과 맞닿아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호는 민적 지질대 일부로 고대 지질 운동으로 형성된 천연 석호입니다.
0: 석호란 어떤 곳이요?

0: 것인가요?
1: 네, 이 석호라는 게 바다와 연결된 얕은 호수로 자주 그 모래톨이나 산호초, 석호에 의해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수역을 말합니다. 호수는, 이 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0: 이 동전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라는 점이 정말 좀 흥미롭기도 한데 이 호수의 특징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1: 네, 동전호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역사학자인 광만략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호의 풍광과 태호의 기백을 모든 갖춘 호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동전호가 서호처럼 아름다운 경치와 태호처럼 웅장한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과 정원, 전통마을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0: 정말 아름다운 곳일 것 같습니다. 상상으로만 지금 떠올려봐도 동전호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동전호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호수 주변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수에서는 보트를 타고 수상에서의 여유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서 사진 찍기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0: 네, 그러면 동전호를 방문할 때 주의할 점이거나 뭐 이제 추천하는 그 방문 시간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1: 네, 동전호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특히 봄과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호수 주변의 풍경이 더욱 화려해집니다. 또한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에 방문하면은 그 호수의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질 무렵의 노을은 정말 장관이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터키씨와 함께 영파 여행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동전호에 관한 얘기를 쭉 이제 나눠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할 영파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지는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1: 네, 다음은 천일각이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0: 천일각?
1: 네, 네 맞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도서관인데요. 명조 시대에 건립되었습니다. 천일각은 고전 문헌과 역사적 자료가 풍부하게 보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세 가문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건룡 황제는 천일각의 건물과 책장 디자인을 본따 유명한 남부 칠각을 지어 사고 전설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일각은 우리나라 전역에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인데요. 1949년 세종국 창건 이후 주얼레 총리의 관심과 그 지역 장소가들의 지원을 받아 그 규모와 장소량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8만 건 이상의 진본과 선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전 문헌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0: 천일각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추천지는 어떤 곳인가요?
1: 네, 다른 곳에 가면은 저희가 또 박물관을
0: 맞습니다.
1: 네, 안 갈 수가 없겠죠. 네. 네, 이번에는 영파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영파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세상 비단의 길과 관련된 전시물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박물관 그 건물 자체가 현대 건축의 걸작으로 유명해서 건축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0: 영파에서 색다른 여행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는 어떤 곳이 좋을까요?
1: 첫 번째로는 개구 마을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인 장계석의 고향으로 유명한데요. 개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유적이 어우러진 곳으로 장계석의 생가와 사당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0: 그러면 개구 마을은 역사와 자연이 다 있는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곳이네요. 네, 또 다른 관광지는 어떤 곳이 더 있을까요?
1: 네, 명해 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영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온천 휴양지로 천연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명해 온천은 피로를 풀고 건강을 챙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이곳은 겨울철에 방문하면 좋은데 따뜻한 온천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0: 영파에도 또 이렇게 유명한 온천이 있나 봅니다. 온천 하게 되면 뭐

0: 이제 장백산 일대가 좀 유명한 줄 알았는데 명파에 가서도 온천행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행 중에 온천은 정말 좀 힐링하기 좋은 그냥 또 휴식을 취하기 좋은 그러한 일종의 방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추천할 관광지 혹시 더 있나요?
1: 상산현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영파의 동쪽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어촌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상산현은 특히 해산물로 유명하여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추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매년 열리는 상산해양축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여행의 묘미죠. 이런 축제 같은 걸 보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명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행지마다 음식에 관해서 다 얘기를 좀 상세하게 나눴었는데 명파에도 좀 이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더구나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1: 네. 명파 요리는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등지로 쪄내는 쩡 그리고 굽기 가오 찌기 뚠 등 이런 조리법들이 좀 독특한데요. 명파의 요리는 화려한 행태보다는 진한 맛을 중시하며 신선함과 짠맛이 조화를 이루어 맛이 매우 풍부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애정을 담아 샤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이 명파 요리의 조리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네, 영파 요리는 대부분 증기로 쪄내거나 끓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불 조절과 칼질 기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색, 향, 맛, 이 조화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영파 요리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 후각적 즐거움까지 제공한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0: 어쨌든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근데 명파 요리가 또 그렇게 눈으로도 네, 시각적으로도 아주 좀 뭐 맛있게 보이는 그러한 요리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요리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1: 네, 명파에는 10대 명요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빙탕 가보 이게 설탕에 조린 자라 그리고 꾸어가오 허만 뼈를 발라낸 장어 요리가 가장 유명한 전통 요리입니다. 이외에도 그 다이살 쇼팡카오 김으로 감싼 돼지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쉐타이 따황위는 김치와 함께 조린 대황어 두피 황위는 두피로 감싼 황어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두부피로 감싼 황어 요리. 네, 떠오피는 들어봐도 또 이제 푸피라고 떠오프라는 푸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또 부르는 건 제가 지금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 특색 요리가 많아 보입니다. 다른 곳보다 여기가.
1: 네, 맞습니다.
0: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던 그 빙탕 가보와 장어 요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 빙탕 가보는 자라를 설탕과 다양한 음식으로 조련해서 만든 요리인데요. 달콤하고 진한 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요리는 자라의 쫄깃한 식감과 설탕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꾸어샤오허만, 이 장어 요리는 장어의 뼈를 발라내고 특별한 소스로 그 조려서 만든 요리입니다. 부드럽고 기름진 맛이 또 일품인데 이 도 요리는 영파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0: 제일 처음에 그 빙탕 가보가 빙탕 자위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얼음 사탕을 넣는 게 아니라 설탕이 들어간다고요?
1: 그 얼음 사탕을 녹여서 만들지 않을까요? 이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설탕보다는 아마 설탕 대신 얼음 사탕인 것 같습니다. 네. 명파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명파의 또 다른 대표 음식으로는 명파 누룽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음식은 밥을 바삭하게 구워 만든 누룽지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 먹는 요리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맛이 일품인데요. 특히 명파에서는 해산물 누룽지가 유명해서 신선한 새우나 조개를 올린 누룽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0: 이거 맛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그 중식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바삭한 식감의 그 누룽지 위에 가끔 뭐 탕을 이제 뭐 부어서 먹는 그런 요리도 예전에 있긴 했었잖아요.
1: 네.
0: 아니 요즘에 보면 지금 이 요리를 좀 예전보다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알 것
0: 같아요. 네네네, 알만하죠. 네, 그래서 그 누룽지가 약간 이제 그 물에 해산물 그 탕에 좀 이제 약간 퍼지면 식감이 좀 독특해서 살짝 덜 퍼졌을 때 바삭바삭한 느낌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 조금 좀 축축해진 다음에, 네, 탕에 좀 퍼진 다음에 이제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조금 퍼진 다음에, 네, 먹는 걸 더 선호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도키 씨도 드셔봤죠?
1: 네.
0: 네네.
1: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그거 정치에서 먹어봤는데, 제가 갑자기 누룽지 하니까,
0: 네.
1: 새우를, 약간 좀 특별한 소스로 이 감싸고 있는데,
0: 네.
1: 그 주위에 누룽지를 그냥 놨어요. 근데 그 누룽지를 약간 튀긴 누룽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되게 바삭해요.
0: 네.
1: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영혼적인 존재는 그 누룽지를 새우를 감싸고 있는 그 소스에 발라서 먹는 게, 그러니까 찍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0: 그러면 새우 자체는 이미 네. 익힌 상태?
1: 맞습니다.
0: 구운 새우인가요?
1: 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0: 삶은 새우? 찐 새우?
1: 네, 삶은 새우를 약간 양념 소스에 볶아낸 느낌.
0: 그리고 누룽지도 찍어 먹고.
1: 네.
0: 맛있어 보여.
1: 기억이 안 나네요.
0: 누룽지랑 이 새우가 궁합이 굉장히 맞나 봐요.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누룽지에 탕을 붓는다는 그것도 사실은 거기 이제 새우 해물탕,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해물탕에 이제 전분이 좀 들어가서 약간 좀 걸쭉하다고 느껴진 정도. 누룽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 맛있는 걸 뭔가 먹고 싶고 배도 고파지고 정말 좋아하는 맛인데 네. 네, 또 다른 음식 더 있을까요?

0: 신선한 생선을 갈아 만든 어묵으로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어묵을 국물에 넣어 먹는 영파 어묵탕도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1: 우리가 자주 먹어왔던 그 한식의 어묵탕이랑은 아마 좀 더 또 많이 맛이 다를 것 같은, 그렇죠?
0: 네, 네. 거기는 뭔가 좀 육수가 다를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 들어요. 네.
1: 그래서 이 느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동조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아닐까 좀 맛이.
0: 아,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영파의 집 이렇게 특정 요리들이 좀 많은데 영파 요리를 맛보려면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 시내에는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특히 로웨탄, 러와이탄과 천일광장 주변에는 유명한 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명파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작은 식당에서도 진짜 명파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명파의 그 어떤 음식점을 방문해도 왠지 좀 입호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네요. 명파 요리를 그럼 맛보러 갈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0: 네, 그 영파 요리는 해산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파 요리는 짠맛이 강할 수 있으니 입맛에 따라 양념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영파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알려주실 영파 여행 팁 같은 건 혹시 있나요?
0: 네, 영파는 도시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고요. 영파는 해산물 유명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파는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의 도시니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1: 여유로운 분위기의 도시. 그래요. 좀 이제 절주 빠르게 사시던 분들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그냥 도시 그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이제 힐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가서 굳이 뭐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라도 좀 힐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영파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또 이제 추천할 만한 것이 더 있을까요? 여행 팁은?
0: 네, 명파는 교통이 매우 편리한 도시입니다. 시내에 지하철과 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주요 관광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명파는 상해와 가까우니 두 도시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명파는 봄과 가을이 가장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니 이 시기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 특별히 춥다거나 특별히 너무 덥다거나 뭐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사시절 아무 때도 이제 성수기 피해서라도 네,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는 좀 그런 곳이라서 우리가 굳이 너무 큰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갑자기 직접 이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오늘 이제 유익한 관광 정보 고맙습니다. 뇽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뇽파를 방문하셔서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이 도시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명파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또 최덕희 씨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몇 군데 좀 더 찾아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아이와 함께 뭐 이제 친자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행 혹은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계시다면 명파에 가서 아이들이 그 즐겨 찾는 놀이터 같은 것도 무조건 이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추천드릴 만한 곳은 명파 아동 공원입니다. 이곳은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원인데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회전 목마라든지 롤러코스터라든지 그리고 비행기 모형 등이 있는데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그 동전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전호 그 휴가 이 풍경구도 있습니다. 예, 동전호 주변에는 넓은 잔디밭과 해안가가 있는데 아이들은 여기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모래성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물놀이도 해안가에서 함께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대자연에서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이제 놀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뚱첸호 류요 도자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행해서 요즘은 이제 그 체험 코스 같은 걸 좀 비교적 많이 찾고 있잖아요. 냝파에 가게 되면 닝보 커슈의 탄수 중심 그러니까 냝파 네, 과학 탐험 센터 이런 곳을 찾게 되면 아이들이 또 색다른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학 체험과 교육을 위한 시설인데 많은 실험과 체험 코너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과학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면서도 또 그쪽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영파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첸호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동전호에서 자라는 그 연근이 있습니다. 연근. 네, 특산품 중에서 지금 음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매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아 먹거나 요리에 넣어도 좋아서 또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라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호의 연근은 영파 특산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파 특산품 중에 우리가 또 챙길 수 있는 것이 백엽오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파 지역에 유명한 수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리는 바다에서 자라서 고기의 질감이 좀 부드럽고 맛이 고소합니다.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연변 지역에서는 그 호기간장 그 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통적인 기법으로 이 간장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영파에 간다면 이 영파 특산품 중에 또 영파 간장이 속해 있는데요. 영파의 전통 소지품으로 우수한 원료와 전통 공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맛은 부드럽고 좀 깊은 맛을 내는데 요리에 넣으면 음식의 맛을 훨씬 더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보기 전에는 그냥 간장 하게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여행 다녀오거나 혹은 이런 간장 전통 그 기법으로 만드는 이런 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이 양념 코너에 가서도 슈퍼에 가서도 간장 찾을 때도 뭐 영파 간장이라든지 아니면 호기 간장 네 이 브랜드를 또 찾아서 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또 오늘 다시 한번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파에서 이제 특산품을 꼽으라 하면 그 특산품 중에 주산 쑥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떡을 좋아해서 이러한 데 아주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영파의 전통 명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산 쑥떡입니다. 쑥의 향과 찹쌀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맛을 내는데 보통 봄철에 많이 먹는 음식으로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영파 여행에서 챙겨올 수 있는 특산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혹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이 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이 놀이터 몇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태서 더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0: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희미한 가로는 불빛 아래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말없이 외롭게 거니는 이 밤길, 반딧불 반짝이는 어두운 이 밤에 마음속에 그님을 그리며 걷고 있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낯설은 타향의 쓸쓸한 밤거리, 우산 없이 빗속을 거니는 이 발길, 그대 추억 속에 잠기어 걸어가면 보슬비는 내리며 그리움 도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랑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0: 홀로 걸어가네.
1: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2: 베이징 시간 16:00.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담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담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담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 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 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로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협력의 선도지역이자 시범지역일 뿐만 아니라 양방향 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에는 국내 성, 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시트립 여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호랑이공원, 할빈극지공원, 주황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오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노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올짤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띠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곡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에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한목지가 책상에 마주 앉아 열심히 강의안을 새기고 있는데 만면에 웃음을 띤 한병선이 들어선다.
1: 우리 아들 뭐하나 어디 보자.
2: 아이고, 아버지 일손을 다 거쳐야 합니다. 똑촉이 심해요.
1: 강판을 새기는구나.
2: 네.
1: 아들, 에? 몰랐지? 아버진 강판을 새기는 고수야. 알려줄게. 간부 학교에 다닐 때 강판을 새길 줄 알아서 질투를 많이 받았다. 아, 이 기술이 있으면 논밭에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2: 그래요?
1: 그래. 집에 더 있어. 엄마 보고 자선해서 도와줄게.
2: 진짜요?
1: 안 돼?
2: 어이구, 이 교재가 시위서기가 새긴 거란 걸 알았으면 벽에 걸어놓겠어요.
1: 삭벌이군 한병선이라고.

0: 거래해봐.
1: 네. 아, 절대 안 됩니다.
0: 왜서?
1: 그럼 난 날고 뛰는 재간이 있어도 인정 못 받습니다. 나중엔 또 하석이 아들이라서 해냈답니다. 아, 삐치지 마세요.
0: 그래. 고 한묵지 이름으로 해낸다는 것이 맞지? 아, 아 아들아, 좋은 소식 있다.
1: 네.
0: 아, 향항에서 이속을 주문했는데 미국 공장에서 다 만들었고 지금은 향항에 도착했대. 향항 공장 총대리는 고향 사람이다.
1: 그래요?
0: 아, 요즘에 상무 고찰이 있어 오는 김에 이속을 가져오겠대.
1: 아,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0: 별소리다 해. 아들아,
1: 네?
0: 잔소리가 아니니 잘 들어. 너 그 자세부터 틀린 것 같다.
1: 그래, 그래요? 어, 뭐가요?
0: 뭐가? 비켜봐.
1: 아, 한번 해보세요.
0: 어, 내가
1: 진짜예요?
0: 우선 방법부터 알려줄게. 아, 봐봐, 이거부터 틀렸어.
1: 뭐가요?
0: 종이를 이렇게 손 밑에 깔고. 아, 어... 이렇게 말이야. 봐봐, 이러면 원지에 손자리가 네. 안 생겼어. 찍어낸 자료가 아주 깨끗해. 알겠어?
1: 어...
0: 이것 봐.
1: 아, 아, 아래 세 가지가 아, 제일 중요합니다. 아,
0: 제일.
2: 한편 향항 의적공장 회장 리소당은 한병선과 한고향 사람으로서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강건식 고찰을 앞둔 리소당이 회사 경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경리가 마주앉은 리소당에게 조심스레 묻는다.
3: 회장님, 고향으로 시찰을 간다 하니 강권시에서 고위급 대우로 모신답니다. 고향에 도착할 의향은 있습니까?
4: 도착?
3: 응. 그쪽에서 아주 열정적인데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따님을 찾는 사연을 그들한테 얘기할까요?
4: 투자 일은 그때 가서 보자. 이번 걸음에 목적은 내 딸을 찾는 거네.
2: 한편 인쇄 공장 밤도와 완성한 강의안을 공장에 넘긴 한목진은 직접 노동자들이 등사하는 걸 체크한다. 이를 간지고 빈틈없이 해내는 한목지 모습은 노동자들의 환심을 산다.
5: 괜찮군. 근데 힘을 고르겠어. 여기까지 말이야.
6: 목지!
5: 어?
6: 내려!
5: 어.
6: 어쩌냐게 야간 작업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 어떻소? 결과가 마음에
5: 들어?
6: 어,
5: 마음에 들지. 다들 수고했습니다. 자, 한번 먹여. 아이고, 괜찮네. 어? 지난번에 찍은 시집보다 훨씬 좋소. 그때 찍은 거 글자가 고르지 못하고 희미했는데 이건 아주 선명하고 산뜻하. 제보들 잘하오.
6: 아유, 잘 새겨준 덕이요. 그리고 월급도 제때 해주셨소. 우리 일은 새기는 게 관건이요.
5: 그런가?
6: 자넨 정말 이 일을 할 사람이요.
5: 난 평생 먹과 씨름하게 생겼소. 아마도 이걸 직업으로 해야겠소.
6: 아, 당연하지.
7: 이봐 묵지, 난 자네가 여기 올 때부터 뭔가를 해낼 줄 알았어. 어? 일을 맞자마자 다 마무리했잖소. 자네는 총명하고 잽싸고 돈도 펀펀히 주고 진짜 괜찮소.
5: 저, 다들 잠깐 멈추시오. 의논 날게 했습니다. 나는 이 인쇄공장을 도구 맡아서 우리 손으로 생산할까 합니다. 제가 일거리를 맡아올 테니 우리 같이 노력해서 잘 살아봅시다. 어떻습니까?
8: 좋지.
7: 정말 그럴까요?
5: 당연하지.
7: 아, 좋소. 그럼 당신만 믿겠어. 아, 그저 달마다 월급을 제때 해주고 해마다 비누 두 장과 그리고 작업법 두 벌만 주면 만족이요.
5: 아, 그야 간단하지. 아니, 요구가 있습니다. 우선 게으르고 산만한 버릇부터 고칩시다. 일을 할 바엔 잘해야지요. 네? 월급이 적다고만 말하지 말고 열심히 일했는지부터 검토해봅시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 서두릅시다.
9: 네.

0: 직언은 강리안들을 알뜰히 묶고 삼륜차에 실은 한목진은 두 노동자와 함께 강곤대학 교모처로 오주임을 찾아온다.
1: 탁자 위에 넣으면 돼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만 돌아가. 좋아해서. 보세요. 다 찍었습니다. 견본입니다.
2: 잘했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완성품이나 다름없구만.
1: 다름없다니요. 이게 완성품입니다.
2: 자, 이거 보게. 이건 우리의 수업 안 대표요. 교실 한 칸을 비워뒀으니 바로 사용할 수 있어.
1: 아이고, 정말 잘 되네요.
2: 조건 있어?
1: 네.
2: 곧 여름방학이요. 그리고 개학하면 78개 학생 눌러 있어. 이 노학년은 너무 급히 받아서 학교 측에도 암려 있고. 그러니 수고스러운 대로 강연을 더 찍어줘. 한 번 더 부탁할게.
1: 아, 네, 그러죠. 걱정 마세요.
2: 그럼...
1: 교모처에 저의 신상 자료를 바친 지도 꽤 됐는데. 수강증.
2: 수강증. 아이고, 이 기억력을 좀 봐. 자, 이게 뭔가 봐.
1: 아이고, 경제학과 78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2: 서둘러요.
1: 네, 다가칠게요. 다가칠게요. 수고하세요.
2: 꼭 서둘러요.
1: 네.
0: 수강증을 받아준 한목진은 들뜬 마음으로 교모처 사무실을 나간다. 이튿날 교실로 향하는 대학생들 속에 한목지의 모습이 보인다. 학교 정사들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던 보이처 일꾼들이 한목지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3: 그래 맞소. 이번이 알고 있어.
4: 거기서

0: 절뚝거리며 달려 정사에 들어선 한목진은 계단을 올라가 벽 뒤에 몸을 숨긴다.
1: 어디 숨었어? 어, 저기 저쪽 있어.
0: 보이처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 확인한 한목진은 머리를 내만지고 온내모시를 단정히하며 교실로 향한다. 이때 한목진을 찾아 뛰어다니던 보이처 사람들이 우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면바로 그를 발견하고 뛰어온다.
1: 아, 여기 여기 서! 되게 왜 뛰어? 어, 따라와. 잠깐.
0: 한목지가 태어난 자세로 옷옷 호주머니에서 수강증을 꺼내든다.
1: 수강증이 있어? 막으면 말이 안 되지. 어야, 경제학부 괜찮네. 수강증인데 왜 뛰어? 어? 지각할까봐.
2: 지각?
0: 교실로 들어온 한목지는 뒤쪽으로 두 번째 줄에 앉은 손홍래 곁에 다가와 그를 톡톡 친다.
3: 저기 좀 들어가기요.
4: 우리 학과 맞아요? 어딜 들어가요?
3: 아, 맞소. 난 수강생이요.
4: 빼본 적이 없어요?
3: 아, 뭐 수강증이 있어. 아, 도장도 있고.
4: 아. 경제학부에서 언제부터 수강생 모집했대? 희한하네.
3: 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 수가 제한됐으니.
0: 선홍매가 한켠으로 비켜 앉아 한목지가 그 옆자리에 앉아 가방 위에서 책을 꺼낸다. 얼마 되지 않아 종사손이 부랴부랴 교실로 들어와 제일 앞 빈자리에 앉는다.
5: 자, 학생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막스 두이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겠습니다.
0: 교수님이 판서를 하는 사이 한목진은 곁에 앉은 손홍매 책을 건너다 보며 페이지수를 맞추고 만년필을 꺼내들어 필기할 준비를 한다.
5: 유럽에서 제1차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잘 응용했기에 자본주의 대공업이 신속히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질적 경제 조건의 성숙은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로 됐습니다.
0: 한편 쥐약장사의 재미를 붙인 종성이 거리에서 사구려를 외치고 있다.
6: 쥐약합니다. 쥐약 밀방쥐약 효과 만점 10점입니다. 쥐약합니다. 쥐약 10점입니다. 밀방쥐약 효과 없으면 공짜입니다. 쥐!
0: 이때 자전거를 타고 찌뿌둥한 표정으로 종성에게 다가온 쥐약장사꾼이 다짜고짜 종성에게 삿대질을 한다.
7: 대체 무슨 뜻이요?
6: 그쪽이야말로 왜 그러?
7: 아, 동쪽에서 팔면 동쪽에 따라오고 서쪽에서 팔면 또 서쪽이요?
6: 여기 남쪽이요.
7: 손님을 뺐어?
6: 여기 남쪽이요.
7: 남쪽인데 뭐?
6: 내 말 들어봐. 자네 자네대로 팔고 난 나대로 팔면 돼요. 각자 팔면 되지. 쥐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 상관하? 자네 법원이요? 법원에서도 상관 못하오.
7: 그래, 말로는 못 당하겠구나. 안 되겠다.
6: 왜 이래?
7: 자식, 왜 이래? 붙어보자. 어? 붙어보자.
6: 살고 싶으면 이거 놔.
7: 필요 없어. 대박. 시끄러워.
6: 실질 때까지 있어 놔.
0: 종성과 쥐덧장사꾼이 시비가 붙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두 사람 주위에 몰려선다. 쥐덧장사꾼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종성의 옷을 거머잡고 당장 때릴 듯한 기세를 취한다.
1: 하나!
8: 아, 넣어서!
1: 넣어! 넣어!
8: 넣어!
1: 저 넣어! 넣어!
0: 바로 이때 다리 붉은 완장을 두른 두 시장 관리 일꾼이 종성의 쪽으로 달려온다.
6: 먼지죠! 나 소 안 됐습니다.
7: 응?
6: 어? 응? 어? 자식이.
0: 종성과 쥐덧장사꾼을 띄워놓던 시장 관리 일꾼들은 모심결에 땅 위에 늘어놓은 종이곽들을 보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종성에게 묻는다.
8: 이 쥐약은 당신 거요?
6: 네, 맞습니다. 효과 좋은 약입니다. 도봉지 가져가세요. 네.
8: 누가 여기서 팔라 했어?
6: 아, 가져가세요.
8: 소개신 있어?
6: 센터 그런 거 없습니다.
8: 없다고?
6: 예.
8: 얼른 챙겨 따라.
6: 전 쥐를 없애는 건데.
8: 잠만하고 빨리 치워.
6: 좀 봐주세요. 저 사람도 팔았습니다.
8: 자네도 따라오게.
7: 저건 무슨 상관입니까? 노점 차린 것도 아닌데 노점도 안 차린데 왜 갑니까?
8: 잘 듣소. 상급의 통지요. 외국 상인이 고차로 오니 도시 형상과 위생이 심

0: 신경쓰래서 특별히 자네들 같은 도기꾼들을 잘 다스리라 했어.
1: 아니
0: 잘 줬어. 누구도 못 봐줘.
1: 아니 전 쥐약을 팔았습니다.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도리거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동쪽 서쪽에서 다 팝니다. 안 됩니다. 이봐요,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0: 따라와요.
1: 한 번만 용서해 주죠. 한 번만 용서해 주죠. 내가 들게요.
2: 지상 관리꾼들은 쥐약을 몰수.

0: 부강증을 내서.
1: 강천남도 종사손의 곁에 다가서며 한목지에게 묻는다.
2: 우리 반 학생 맞아? 처음 보네.
0: 아, 난 수강생이요.
3: 밥 먹으러 간다며 빨리 가봐.
2: 아, 괜찮아. 수강생? 강의가 심오한데 이해가 돼?
0: 아, 괜찮소.
2: 아, 이러기요. 모를 거 있으면 물어봐.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내용을 잘 알려줄게.
0: 어, 필요 없어.
2: 사양하지 마.
1: 강천남이 한목재 옆에 앉으며 잘난 척 말을 늘여놓는다.
2: 막스와 앵겔스가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로 정치경제학을 연구함으로써 정치학이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어.
3: 아, 그럼 먼저 갈게요.
0: 책 빌려줘서 고맙소.
3: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봐요.
0: 아, 제가.
1: 선홍매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잠깐 말을 멈추었던 강천남은 또다시 경제학에 관해 장사설을 늘여놓는다.
2: 그들은 처음 인류가 생활하는 여러 분야에서 경제 분야를 갈라냈고 모든 사회관계에서 생산관계를 갈라냈어. 생산관계는 모든 사회관계 중에 제일 근본적인 관계라고 했지. 생산관계는 생산력 수준과 관계되며 생산관계는 생산력이 발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증명했어. 또 모든 생산관계는 어느 특정된 역사적 단계에 존재하지. 알겠소?
0: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외웠지만 사실은 한마디만 개갈이 돼요.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일정한 생산력을 기초로 한 생산관계와 그 발전 규칙이요. 근데 한 가지 말 잘했어. 생산관계는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존재한 것이지 고정불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구체적인 생산관계 형식이 나타나지. 이런 중요한 임무는 자네 같은 경제학자한테 맡길게. 갈 길이 머네.
3: 우주씨 가서 밥 먹어요.
0: 그래.
1: 한목지가 강천남의 콧대를 멋지게 눌러놓는다. 혼자 남은 강천남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나란히 교실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정사를 나선 한목지가 앞장서 성큼성큼 걷는데 종사손이 쫓아온다.
3: 목지씨! 목지씨! 아, 잠깐만요. 점심때인데 식당에 가서 밥 먹어요.
0: 아니, 가겠어.
3: 자, 다음에 올 때 미리 알려줘요.
0: 아, 그 남학생 괜찮던데 책벌레 같을 뿐이지.
3: 아니,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0: 해석할 거 없어. 갈게.
1: 소탈하게 웃으며 자리를 뜨는 한목지 모습에 종사손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종갈거린다. 드라마 인생향연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라정달래 집마당 유관은 책상에 마주 앉아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는 한묵지와 라요공에게 학습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1: 저 묵지야.
2: 응?
1: 아저씨, 제 생각인데요. 우리 교실 하나 더 생겼잖아요. 집세도 안 내고요. 그럼 오후에도 수업하고 저녁에도 수업할 수 있어요. 하루 두 번 수업하느라면은 돈이 마를 새가 없겠네요. 안 그래요?
2: 아저씨, 육아가 경영수완이 있네요. 아, 그런데 그건 비인도적이야.
1: 어?

0: 오후에도 수업하고 저녁에도 수업하고 아저씨가 쓰러지면 어떡해?
1: 더 처병하면 되지. 아저씨 혼자뿐이 아니잖아.
0: 사장이 아는 게 잘 될지 사장이나 됐으면 착취자란 말 들어야겠네.
1: 헛소리 마.
2: 됐어. 거리나 세게.
0: 아, 들어오세요.
1: 들어오세요.
3: 붉은 관장을 두른 시장 관리 일꾼들이 들어선다.
1: 동지, 누굴 찾으시죠?
4: 무슨 일이 있습니까?
5: 안녕하십니까. 시장 관리 부문에서 왔습니다.
1: 네.
4: 무슨 일입니까?
5: 당신들이 제 멋대로 학습반을 꾸리고 돈도 마구 받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광고도 마구 붙이고. 맞습니까?
6: 동지, 들어와 얘기하십시오. 제가 책임자입니다.
7: 그럼 우리가 같이 갑시다.
0: 잠깐. 광고는 제가 붙였고 학습반도 제가 꾸리자였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1: 잠깐만요. 묵지야. 내가 갈게. 여자라서 감히 어쩌지 못할 거야.
0: 이런 건 빨리 배웠네.
1: 너 못 간다.
0: 내가 왜 가겠어. 여기서 기다려. 아저씨 바로 올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갑시다. 두 분 갑시다.
3: 한목지가 자청에 나서서 시장관리 일꾼들과 함께 나간다. 유가가 걱정스레 라유공에게 묻는다.
1: 아저씨 별일 없겠죠?
6: 법을 녹인 것도 없는데.
1: 광고 붙이는 게 위법인가요?
6: 잘 모르겠다.
3: 한목지가 시장관리 일꾼들을 따라 시장관리 사무실 우란에 들어갔을 때 마당에는 이미 붙잡혀온 많은 장사꾼들이 벽을 마주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 속에 종성의 모습도 보인다. 한목지를 발견한 종성이 일어서며 아는 채 한다.
5: 얼른 와. 안개. 가만히 있어.
8: 아니 목지. 아는 사이입니다.
9: 소식이 빠르고.
10: 무슨 일로 들어왔어?
9: 자네 형수가 임신해 돈 좀 벌려고 밀방 쥐약을 밖에서 팔다가 저분들이. 에휴 됐어 가격 날 데려가.
3: 종성은 한목지가 자신을 구해주러 온 줄로 여기고 한목지를 재촉해 시장관리소를 나가려 한다.
5: 저기 누군 줄 알고 이 사람 보고 도와달라. 이 사람 자이코가 석자요.
8: 뭐라고요?
5: 제멋대로 광고 붙이고 학습반을 꾸려 돈을 마구 받았으니 시끄럽게 됐어.
8: 아니 이봐요, 말 가려서 하세요. 이분은 시당이 석이 아들입니다. 한석이의 귀공자라고요.
5: 그럼 난 성장 아들이요. 저쪽 가서 다녀와서 지를 썰소.
3: 시장관리 일꾼이 종성의 말을 귀 밖으로 들으며 한목지를 안으로 부른다. 한목지가 말없이 따라 들어가는데 쭈그리고 앉은 채 그들을 뒤돌아보던 쥐덫 장사꾼이 꽤고소한 표정으로 웃는다. 종성은 다시 벽을 마주하고 두 손을 뒤로 한 채 쭈그리고 앉아 곁에 앉은 장사꾼에게 말을 건넨다.
8: 자네 뭐 파?
9: 배추 파. 배추 한 근에 얼마요? 5절이요. 에? 배추가 된 쥐가 있어?
5: 조용아!
3: 뾰족한 공기가 떠오르지 않는 요가는 진해화를 찾아온다. 유가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진혜화는 전화로 공사장으로 간 한병서를 찾는다.
11: 어느 공사장에 갔어? 언제 돌아오? 전화해서 집에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고 전해줘. 유가야, 우리 가자.
1: 네, 가요. 천천히. 네.
3: 한병. 정성이 붙잡힌 걸 알게 된 수평 역시 방법을 찾으러 종사존을 찾아 대학교로 온다.
12: 아, 저기요.
1: 네?
12: 경제학부가 어디예요?
1: 저쪽이에요.
12: 아, 감사합니다.
1: 아니에요.
12: 감사합니다.
3: 이 시각 종사조는 자신을 졸졸 쫓아다니는 감천남을 뛰어넣으려 애쓰고 있다. 종사조이 종종 걸음을 넘기고 감천남이 그 뒤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말을 건다.
13: 주말인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14: 온 하루 그렇게도 심심해? 기말 시험이 코앞인데 넌 공부 안 하니?
13: 사준아 화내지 마. 네가 종일 우울했으니 내 마음이 아파. 대체 왜 그래?
14: 진짜 일 있어.
3: 이때 두 사람을 발견한 소평이 급히 다가온다.
14: 아, 사돈이. 아, 형님.
15: 여기 왜 왔어요?
14: 찾았어, 사돈이.
15: 왜 그래요?
14: 오빠가 잡혀갔어.
15: 네?

0: 누가 잡혀갔다고요? 왜 잡혀갔어요?
1: 왜 잡혔어요?
2: 아, 말도 마. 착실히 살공리는 안 하고 맨날 벼락부자들 굶기만 하더니 벼락부자가 어디 그렇게 쉽게 된다.
0: 형님 먼저 진정하고 요것만 말해요. 지금 어디에 왜 갇혔어요?
2: 그게 시장관리소에 갇혔다. 왜 갇혔는지는 모르겠어요.
1: 아, 압니다 압니다. 자 같이 갑시다. 따라오세요.
0: 가요.
1: 자, 급해 마세요.
0: 천천히요. 급해 말고요.
2: 네. 오빠를 보면 톡톡 견뎌줘. 난 매일 조마조마하게 사.
3: 강천남이 종사선 수평과 함께 시장관리소로 향한다. 시장관리소 우란. 잡혀온 장사꾼들이 말없이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정성이 슬그머니 한목지에게로 다가온다.
4: 목지, 빨리 연줄을 달아서 우리 여기 있으면 집안 명예가 떨어져.
5: 잘 됐어. 왜 자꾸 한사기를 내세우?
6: 내가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들 들어줘? 저 자식이 진짜 성장 아들이요?
2: 목지야!
3: 이때 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진혜화가 육아와 함께 들어선다.
5: 어머니.
7: 무슨 일로 이런데 들어왔어? 빨리 집에 가자.
8: 안녕하십니까? 누우십니까?
7: 야, 엄마요. 진혜화라고 시부를 냈어.
8: 아유, 시부리네요? 그런데 여긴 관할범위가 아니지요.
7: 말 조심하.
3: 진혜화가 시장관리일꾼과 말을 하고 있는데 정성이 쪼볕거리며 다가서 인사한다.
6: 사돈.
7: 자넨 왜 또 여기 있어?
6: 쥐약을 팔았는데 불법 영업에 투기 매매랍니다. 사돈을 보니 안심되네요.
7: 안심되다니. 우리 목지와는 성질부터 다른데 뭘 바라고. 그리고
3: 이때 전화를 받으러 사무실에 들어갔던 관리일꾼이 진혜화 앞으로 온다.
8: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정부와 통화를 했는데 한목지는 돌아가도 됩니다.
7: 됐다. 가자. 집에 가자. 아, 또 왜?
9: 안 갑니다. 따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잡아도 됩니까?
7: 그만해, 목지야. 소리 안 피우지 말고 가자.
9: 안 됩니다.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학생 모집하고 광고를 붙인 것이 불법이라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학습안을 어떻게 꾸립니까?
7: 됐다. 얼른 가자, 응? 이러면
9: 어머니,
7: 용량이 나빠.
9: 이리 삐치지 말아요.
7: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2: 목지, 그만하고 가자.
6: 그래 그래 떠들지 말고 가교. 사돈 저도 꺼내주세요.
7: 꺼내주다니. 목지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잖소. 지금 형제가 어떤지 아오? 내 말 잘 듣소. 에이, 지금 시에서 도시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0: 오빠 무슨 일로 여기 잡혀왔어?
1: 조용. 개업상속이야. 개업상속.
3: 이때 종사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수평과 강천남이 들어선다. 한목진애를 발견한 종사손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8: 누구십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6: 제 가족입니다.
2: 이 사람 아내입니다.
8: 벌금 가져왔습니까? 네? 벌금 내면 당장 데려가도 됩니다.
2: 벌금.
3: 소평이 진정을 취하며 침착하게 대답한다.
2: 이봐요. 오늘은 이대로 보내고 벌금은 내일 갖다 드릴게요.
6: 네.
2: 급히 나오느라 한 푼도 안 갖고 왔습니다.
8: 안 됩니다. 벌금도 안 내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3: 강천남이 나서며 시장관리 삼일꾼에게 묻는다.
10: 동지, 무슨 죄를 짰다고 이럽니까?
8: 도기 매매죄.
10: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죄명으로 잡습니까?
8: 그쪽은 누군데 쓸데없이 비칩니까? 상급의 짓입니다. 외국 상인이 고차를 오니 도시의 형상을 수립하기 위해 도기 매매를 타격하는 겁니다. 압니까?
10: 무슨 상급? 당신이 상급입니까? 아님 시정부, 성정부, 중앙정부?
3: 강천남이 따지고 드는데 한목진에는 한켠에 선 채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8: 당신과 할 말 없으니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2: 왜 우릴 쫓습니까?
11: 우린 한석이 친척입니다.
9: 아니라니까.
3: 종성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자전거의 길에 서 있던 한목지가 소리친다.
11: 하나껏
8: 나가시오.
11: 저기
3: 종사조는 차마 고개를 쳐들지 못한 채 자리에 서 있는다. 한목지가 종성리를 쏘아보고 있는 진혜화를 향해 말한다.
5: 어머니, 종성이 벌금을 내주고 보내세요. 종성이 아내 배를 보세요. 네?
7: 정말 다들 온 하루 밥 먹고 할 일도 없다, 정말.
5: 그만하고 내세요.
7: 아, 저기.
8: 아.
7: 저, 맞소. 이 사람들이 우리 친척이 맞소.
8: 아, 정말 친척입니까?
7: 맞소. 친척이라고.
8: 아하.
7: 벌금은 내가 낼 테니까 보내줘.
8: 아, 네네. 저쪽에 가 내세요.
11: 사돈 고마워요.
2: 고마워요.
11: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2: 빨리 가자.
3: 정성이 아내와 동생을 끌고 먼저 대문 밖으로 나오고 강천남이 그 뒤를 따라 나온다. 정사조는 대문을 나서기 바쁘게 오빠를 나무란다.
2: 오빠 정말 어떡하면 좋아.
11: 뭐 소리치지 마. 이따가 나오면 까뜻이 인사하면 되잖아. 어? 부끄럽소.
2: 미치겠네. 정말 대체 뭐예요? 투기매매했다는 것도 뭐야?
11: 아이,
2: 저, 말했잖아요.
11: 아유 사돈.
3: 정성이 대신 벌금을 내고 대문을 나선 진혜화와 요가가 그들을 스쳐 지나려는데 정성이 따라가며 말한다.
11: 아, 집안이 먹칠했군요. 어떻게 강사를 들여야.
7: 그만 좀 따라오. 이제 또 묵지 일을 처리해야 돼요. 사돈아 이리 와. 오빠한테 말해. 집에서 농사나 지으라고. 취약 장사는 왜 해? 지금 도시 면모를 바로잡고 투기 매매를 타격하고 있어. 네 오빠와 묵질은 성질이 반달라. 사처에서 우리와 친척이라고 떠들면 창피하지 않아? 어? 창피하지 않냐고.
2: 어머님 화푸세요. 제가 말할게요.
7: 유가야.
2: 네.
7: 가자.
2: 네.
3: 진혜화가 종사조를 안입고 눈길로 쏘아보고는 요가와 함께 자리를 든다. 정성이 종사조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두덜거린다.
11: 저것봐, 응? 신세를 좀 쬐다고 우쭐하게.
10: 사조나, 한석이네와 친척이야? 어, 처음 들어보네.
11: 아, 그게 우린...
10: 한석이 아들이 배짱이 있네.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두고 갈 거야?
2: 강찬아... 먼저 가줄래? 오빠와 형님한테 할 말이 있어. 참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줘. 고마워.
10: 사조나 형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시내에서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쩍 하면 잡아서는 안 되지.
4: 그렇지.
2: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먼저 가봐. 응?
10: 아 상관 안 하다니. 형님 이럽시다. 같이 갑시다. 시정부 신문사에 찾아가서 반응해야 됩니다.
2: 아유 강천남 이제 그만 좀 해. 너와는 상관없잖아.
10: 아니 사돈이
2: 안 가요?
11: 가지.
3: 정사돈이 앞장서 가자 정성리 부부가 부랴부랴 뒤를 따른다.
11: 천남이 고마워. 우리 갈게요.
10: 가요.
3: 강천남이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친다.
10: 저 혼자라도 갑니다. 이런 일을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3: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진혜화는 전화로 한경서를 찾는다. 요가와 정아줌마가 긴장한 표정으로 곁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7: 뭐라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공사장엔 전화도 없어? 등비서 내가 말했잖소. 집에 일이 생겨서 한석이가 당장 와야 된다고. 안 되면 가서 찾아보.
3: 한경선과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자 진혜화는 수화기를 탕하고 내려놓으며 나증어린 표정을 짓는다. 요가가 위로한다.
12: 아주머니 속 태우지 마세요.
7: 니들도 참 쓸데없이 복습반은 왜 해가지고. 어쩔 거야. 묵지가 잡혀 들어갔어.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키우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용량이 나쁘니. 한석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들이 알면 우릴 뭐라고 하겠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앞뒤 생각 안 하고 덤비니 참.
2: 어머니, 묵지씨 어떻게 됐어요?
3: 진혜화가 푸념을 누려놓고 있는데 종사돈이 종종 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선다.
7: 집에도 안 오고 도리를 따지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다. 끝장을 보겠단다. 사돈아, 너 잘 들어.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네 오빠더러 부정당한 일 그만 좀 하고 집에 가서 착실하게 농사나 지으라고 해. 시내 와서 우리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2: 우리 오빠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게 뭐가 부정당하다는 거죠? 왜 잡아간대요?
7: 위법이 아닌데 잡아갔겠어? 응? 맨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파니까 그렇지. 그가 바람만 넣지 않았으면 묵지가 복습반 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 복습반 때문에 사단이 났잖아.
13: 우리

0: 선생님이 그랬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선 개체 경영을 하는 건 허락한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또 사회적 자산도 풍부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묵지 씨가 복습반을 꾸린 것도 사회의 수혜잖아요. 게다가 잘하고 있어서 허평이 좋아요.
1: 어쭈, 얘 봐라. 대학에 보냈더니 먹물 꽤나 먹었다고. 어? 아주 나를 교육하는구나. 네 말처럼 누구나 다 개체업을 하면 나란 일은 누가 하고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겠어. 저마다 노점을 차리고 제멋대로 하면 도시 형상은 또 무슨 꼴이 되고 규정은 세워서 뭐 하는데.
0: 그러니까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걸핏하며 사람이나 잡아놓고 물건을 뺐으면 사회 질서와 도시 형상에 더 안 좋잖아요.
1: 됐다 그래. 너랑 입씨름 할 기분 아니다. 여보.
2: 종사전과의 입씨름을 그만두고 전화를 받던 진혜화의 목소리가 갑자기 180도로 변한다. 한병선의 전화다.
1: 여보, 빨리 집에 와요. 집에 일 생겼어요. 묵지가 사고 쳤어요.
3: 나 지금 공사장인데 바빠. 그런 일에 신경 쓸 새 없어.
1: 여보, 빨리 와요. 묵지가 내 말 안 들어요.
3: 묵지들 알아서 하라. 나한테만 이지하지 말고.
1: 한병선. 당신 내 아버지 맞아요?
3: 저녁에 중요한 회의 있어. 깨달을 거 아니 며칠 있어라.
1: 뭐.
2: 한병선이 급히 전화를 끊는다. 애가 탄 진혜화는 애꿎은 송수하게 되고 분풀이하듯 말한다.
1: 며칠씩이나? 당신 정말 애 아버지 맞아?
2: 송수하기를 확 내려놓은 진혜화가 분에 넘쳐 씩씩거린다.
0: 아, 진정하세요.
4: 아주머니, 아저씨 못 오신대요.
1: 말도 안 돼. 아줌마,
4: 네.
1: 음식 준비해요. 옷도 챙기고요. 묵지랑 같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2: 한편 시장관리소. 닭상 등이 켜진 사무실에 사업률꾼 몇몇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쪽 의자에 앉은 한목지가 신문을 들고 읽고 있다. 사업률꾼이 다가와 한목지에게 담배를 권한다.
5: 피우세요. 아니, 안 피워.
2: 드라마 인생향연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6: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7: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담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담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담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로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협력의 선도지역이자 시범지역일 뿐만 아니라 양방향 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에는 국내 성, 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시트립 여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 호랑이 공원, 할빈 극지 공원, 주황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우로우,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하이빈과 저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하이빈 저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로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올짤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띠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 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국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에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행진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1: 가자, 덕강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2: 아니, 난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
1: 가자.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0: 행진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팔을 당기며 그를 집으로 끌고 갔다. 덕강이 생각과는 달리 행디 어머니는 매우 상냥하였다. 모순꾼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아주 친절하게 그를 대하여주고 기어이 붙들어 밥까지 먹여보냈다. 물론 덕강이는 그 어떤 일도 어머니를 속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행디네 집에 자주 다니며 저녁에 같이 공부하였다. 행디도 덕강이네 집에 늘 다녔다. 일요일이면 행디는 덕강이를 도와 산에 가서 땔나무도 주워오고 어머니를 도와 잔일도 했다. 어머니도 이 천진하고 예쁜 처녀애를 몹시 귀여워했다. 저녁이었다. 나무 우초리에 걸려있는 하얀 달은 수은같이 부드러운 빛을 창문으로 집안에 뿌려주었다. 창문 유리의 서리꽃은 은실로 수놓은 꽃 손수건같이 류달리 보기 좋았다. 행디와 덕강이는 손으로 창턱을 짚고 뜨락을 내다보고 있었다. 방은 그닥 크지 않았다. 집안에는 도서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벽돌 구두리 있었다. 장방형 탁상 위에는 갓을 씌운 등잔이 놓여있고 탁상 앞에는 네모난 걸상 둘이 있어 그들이 늘 함께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2: 행리야, 넌 아직도 성을 내니?
0: 덕강이는 부드럽게 물었다.
1: 성을 내. 그놈의 늑다리 매국노가 괘씸해. 정말 되졌어.
0: 행디는 울었댔다. 눈악은 아직도 벌겋고 얼굴에는 눈물 자욱이 얼룩지어 있었다. 14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1: 너의 집은 참 부러워. 수연 언닌 남자들과 같이 총을 쏘고 수자는 나보다 더 일을 잘하지. 덕견이와 만자는 착한 애들이고 또 너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씨 묻어나냐. 나는 너의 어머니가 제일 좋더라. 어머니 곁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까지 까맣게 잊어버려.
2: 우리 어머니와 누나도 널 좋아한단다. 나도 널.
1: 덕강아, 그만해.
0: 행진은 제 생각에 골똘하였다.
1: 어쨌든 난 너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
0: 이렇게 말하며 덕강이 곁에 바싹 붙어앉았다. 덕강이는 자기의 딱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 불쑥 이렇게 물었다.
2: 행디야, 너 밤에 여기서 혼자 자면 무섭지 않아?
0: 행디는 다시금 얼굴이 상기되어 말했다.
1: 무서워. 무섭고도 답답해 죽겠어. 버려마. 금방은 이렇게 많은데 사는 사람은 몇이 되니? 너희 집처럼 여럿이 재미있게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않아?
0: 덕강이는 입을 두 번 놀렸으나 말이 없었다. 이렇게 간단한 물음이지만 대답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그는 행디가 이 집을 싫어하고 자기네 집을 좋아한다고 생각되었다.

0: 또한 이것을 단순한 두 감정의 대비가 아니라 더욱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점에 대해선 행리는 애당초 생각도 못 가졌고 독강이도 어렴풋이 감촉했을 뿐이다. 독강이는 여기에 무슨 지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적당한 말을 찾아 대답할 수 없었다.
1: 너 말해봐. 그렇지 않니?
0: 행리는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독강이는 잠깐 생각해보고 나서 행리의 물음을 피하여 입을 열었다.
2: 난 좋은 사람에겐 가난한 집이 부잣집보다 더 나은 것 같아.
1: 그건 왜?
2: 아, 그건 나도 당장은 모르겠어. 네, 이제 강동지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0: 덕강이는 행리가 계속 괴로워할 것 같아서 말머리를 돌렸다.
2: 어, 행리야. 응? 넌 백선생이 그립지 않니?
1: 왜 그립지 않겠니? 백선생이 여기 계실 땐 밤에 나를 동무해줬는데 그만 가버렸지.
2: 백선생이 떠나간 지도 1년이나 됐어. 어디 갔을까?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줬는데 그는 아는 것도 정말 많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수태 알려줬지. 언제건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어.
1: 그러게 말이야. 아무 때건 그 선생처럼 좋은 선생에게 배웠으면 좋겠어.
0: 행리는 그리움을 금치 못해 하며 말했다. 한동안 학과를 복습한 뒤 독강이는 행리네 집에서 나왔다. 때는 벌써 밤중이었다. 그가 중간문을 나섰을 때 그림자 하나가 얼른 하였다. 그는 왓들 놀라 급히 물었다.
2: 어? 누구야?
3: 나야.
0: 그 그림자는 천천히 독강이 앞으로 걸어왔다.
3: 아, 덕강이로구나.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나? 내일 학교에 가야 해.
0: 독강이는 궁 선생인 것을 보자 이상스럽게 생각되어 물었다.
2: 선생님, 밤이 깊었는데 어디 가나요?
3: 나 말이냐. 난 좀 급한 일이 있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
0: 궁선이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덕강이는 행리에게 그의 아버지가 며칠째나 이뚜락에서 자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그에게 알려줬다.
2: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이뚜락에서 쉬지 않아요. 잘못 왔어요.
3: 난 몰랐지.
0: 궁선이는 뒤돌아서 나오는 척 하더니 덕강이가 멀리 사라지자 이마에 식은 땀을 훔치고는 나직이 욕을 하며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행디 어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들뛰었다. 장세화의 일이 왕간지에게 발각된 후 그는 놀란 데다 겁도 나고 창피스러웠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고통 속에 못해기며 온종일 문 밖에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다. 장쇠가 떠난 후 요 며칠간은 생각할수록 겁이 나서 밤낮 장쇠를 근심하였다. 그는 장쇠가 길에서 위험을 만날까 봐 가슴을 조였다. 왕장쇠는 왕간지의 분부대로 촌장 덕수나바이를 찾아가서 왕간지 누이 집에 작은 꾸레미를 전해주러 간다고 말하고 서산 마을에 가는 통행증을 떼었다. 왕간지는 제 애비가 죽을 때 남겨놓은 몇 가지 귀중품들을 자기와 누이가 나눠 가지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줄곧 자기가 간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누이에게 차려지는 몇 가지는 보내줘야겠다고 말했었다. 자기는 학교일이 바빠서 짬을 낼 수 없기에 장세가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장세에게 귀중한 물건이므로 길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절대로 남들이 눈치채서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나서 일이 잘 되면 잘 보답해 주지만 만약 조심하지 않고 사달이 나면 용서치 않겠다고 했다. 행디 어머니와 왕장세는 그 꾸리미 속에 왕간지가 같은 무리인 내부를 통해 도수에 있는 상급한테 보내는 비밀 편지가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지만 행디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겨우 노릇을 하는 왕간지 매부는 부자였다. 그런데 왕간지가 왜 하필 이런 때에 물건을 그들한테 보내는가? 왕간지가 말하는 류가 믿음성 있는가? 두 겹, 세 겹 깐깐이 포장한 그 귀중한 물건, 그것도 왕장세한테 절대 이를 그르치지 말라고 거듭 신신당부하는 귀중품을 왜 본인이 직접 가져가지 못하는가? 학교일이 정말 그렇게도 바쁜가? 행디 어머니의 생각은 왕간지가 집에 돌아온 뒤에 이상야릇한 행동으로 잇따졌다. 왕간지는 이따금 려석연과 궁손이를 데려다가 문을 걸고 술을 마시며 쑥덕거린다. 왜 그렇게 할까? 이번에 왕장세를 심부름시킨 데는 무슨 말 못할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왕간지가 정말 눈이 맞는 여자가 있어서 자기를 꺼리는가? 왕장세를 시켜먹기 위해 장세와 자기를 용서해줬는가? 그는 장세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칼자루는 왕간지가 틀어지고 있으니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왕간지가 수만 틀리면 자기와 장세 그리고 사랑하는 행리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를 일이었다. 제발 왕간지가 나쁜 심보를 품지 않고 자기네들을 해치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자기와 장세는 남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운명이 마련해준 나날을 보낼 수 있지 않는가? 갈피 없는 생각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던 행디 어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미칠 듯이 기뻤다. 틀림없이 장세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야밤 상경에 찾아오겠는가? 기쁨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반짝거렸다. 그는 이불을 활짝 젖히고 급히 달려나갔다. 창문에 검은 창가림을 쳐놓아 집안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2: 당신이 돌아왔구만요.
0: 행디 어머니는 찬 기운을 맞받아 앞으로 덮쳐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두 팔을 벌려 속옷만 입은 그를 꼭 끌어안았다. 침묵이 흘렀다. 행디 어머니는 상대방의 몸에서 뿌리는 찬 기운이 자기 몸의 온기를 몰아갔을 때에야 미친 듯한 격정 속에서 다소간 진정되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순간도 멈춤없이 자기 팔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만 봐도 장쇠가 아니었다. 기름이 찰찰 흐르는 긴 머리칼이 손에 닿았다. 그는 정갈한테 쏘이기라도 한 듯이 꽥 소리쳤다.
2: 누구야? 누구야? 어? 이 더러운 물건자 썩 물러가!
0: 그는 급히 몸을 비틀어 뽑고 공포와 분노에 차서 어둠 속에 그림자를 쏘아보았다.
3: 논에 앉아? 내가 머슴꾼보다 못하단 말이야?
0: 그놈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소리에 행디 어머니는 온몸이 오싹하였다. 그는 갈린 목소리로 외쳤다.
4: 비켜! 대금 박음! 어쩌자는 거야? 사람을 모르겠다!
0: 그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쌀쌀하게 내쏘았다.
3: 좋다! 놀라라! 가자! 마을 간부들한테 가자! 강영철을 찾아가란 말이야! 난 두려운 게 없다만 매국노가 되건 무슨 죄를 씌우는가?
4: 뭐라고? 누가 매국노야?
0: 행디 어머니는 놀란 소리를 치며 구석 쪽으로 물러섰다. 그놈은 한 발 쏙 나서며 말했다.
3: 누구냐고? 그래, 어느 놈이 서산 마을에 가서 여지껏 돌아오지 않았어?
4: 아니, 왕가치가 장쇠를 서산마을로 심부름시킨 이래 정말 못된 꿍꿍이가 숨어있는가?
0: 행디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며 재빨리 생각을 더듬었다.
4: 이 나쁜 놈이 날 놀래려고 이러는구나. 이놈은 이전부터 내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오늘은 날 어째 보려고.
0: 행리 어머니는 진정했다. 그는 구들에서 웃옷을 주워 몸에 걸치며 강경하게 말했다.
4: 생사람 잡지 마라. 네 놈은 좋은 신부를 품고 있지 않아.
0: 그놈은 냉소를 지으며 담배를 붙여 물었다. 행리 어머니는 담뱃불에 비친 궁선이의 백지 같은 흉물스러운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쑥 끼쳤다.
4: 왜 웃는 거야?
3: 아, 총명한 사람이 지금은 세살난 내처럼 어리석은 게 웃었다. 내 물어보지, 왕장쇠는 뭐 타러 갔어?
4: 행리 고모네 집에 물건을 가져놨어.
3: 오래비 속에 뭐가 들었어?
4: 그건
3: 매국노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야.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왕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방지라는 여자는 생매상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그래, 왕간지가 바본 줄 알아? 왜 너희들을 용서해줬겠어? 곰곰이 생각해봐. 그가 마음 좋은 사람이더냐?
0: 이 몇 마디 말은 뾰족한 화살마냥 행디 어머니의 가슴을 뚫었다. 금시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몸에 걸쳤던 저고리가 봉당에 떨어졌다. 그는 맥없이 구두에 놓인 작은 걸상에 풀썩 주저앉으며 몸을 무겁게 옷장에 기대었다. 옷장을 채운 큰 구리 사물쇠가 그의 잔등에 꽉 베겼으나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눈에 불꽃이 튕기고 눈물이 오렸다. 드라마 숨바귀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八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